0: 미도 내 삼료 고 미도 다능아 문에 겹시라 끼기
1: 머신에 우찌디 로디게 지사
2: 신의 장우셰베
0: 난 워싱 위메 예수시 자기가 뜻이 따로 시당고 문에 이 아 지 자기 쉬다 나마 내는 감자랑지 시바 왜 자가지 나마 뒤지는 마시 시지 수지 자가지 해봐 아 너니 남자가 시바
2: 더더 뉴시만 있어가 제 뉴시 최고로 신규배 알레 부지게 랑 이거도 응음도 다우시
0: 알레 호호시 딱딱시 딱딱시 장원이 되자라 제제제 겨 깨지지도 이다이다
2: 너니 스위치가
0: 잘게 치다 이수 야고 요수 너는 남자 십지는기
2: 고제 주요 가제
0: 你이거도 삼르스다.
2: 리다성 라이나 보셔시가체 수수구지 류카리 메싱미도.
0: 마지막이나마. 니베데 우지스베데자 남자랑제 베티지스.
2: 클라스가죠. 클라스슈.
0: 마지니 삼르스다. 또아 주판시 주판시 우지판라사 우지판라.
3: 주시우라.
4: 알롭소 주시지라. 주시시다 쓰리요 말이.
3: 왜왜 롭소 주시에 주시르다. 강경이
4: 쉬다 드링아 칼라다지 벨레시니 레알 슈베아
3: 마레 나랑 샘나 독자 드려도 왜 다 오는 예미 신다 둘럼 채도 뢰도 채니 용 마르베
4: 수채도
3: 던도 수요래
4: 마리, 랑사 요래 말이야. 내 주디 로지 신사부다. 세신 다야 단스, 니 돈 다야 단스.
3: 네, 같이 해서.
4: 랑 천왕 알아 튼다디 시도 말베.
3: 아, 세. 니엘 마 되다 치. 니랑 셰오. 튼다디 딘제스리. 야, 니엘 칸도나.

0: kaisi rang dobu yo na, ngan zui jie ma rang nama lingi yi. Kanda ngan da lao jingge, rang su sui pomo neng xin li zi gishi. Rang ngan zui nalo dogu tonggu ma ri. Yine rang ge ngan kia chi lian gu yu. Kaisi rang, Xinjiang zhuwa dian ki yi na, ane rang ge ngan zui chang zi, tang do rang gan la, sim nui ma gu ting zhe, duan ru ma ju ro.
1: Sungguh ramla.
0: Bursin ni ni kan ngamu cebu yo mari. Cangmu yungku marta. Rantu da ni mu tiga na. Ni pu ni mu namne xiaze. Ya ya ju, ma ma ju. Do su ngo sa lega chaga ching. Nyo me su ro je de. Rang ning ma ji ne. Nga amu ji. Ngo ne ning ji. Ning si wu ji ji.
1: Nga ning ji.
0: Rang ning je ne. Ning ji be je da che wu shi. Nyo ge gu yo mari. 对的，让昨天进了新疆专业的，你也不跟着瞧着。
1: 去让团队去呢？
0: 新疆人在做不大，强子那里只等就是。让个宿舍对了三单间，路线开进去前三呢，给你下卡个大，吃素素吃就是。下面那个做你们多做啊，解决是。看到你写过啊，大写嘛个呀，长么写有？你上班，俺这写过啊，写不写有生意？ Kinjai chai ma jai rangai ta chai kyu shi. Rang samlu ya hudon la.
2: Kar chai so, rangai sere dungbe duendo nang shiri sha. Ngam cha ma chai, rangai nui buda chai dendai lungu jai. Shukyab, shukyab, shukyab, shukyab.
1: Nye di jai chai bi yi nang, ki si im chata chue me ru sung bi. Ki si ngai rik zai chokpa chui bi nang, ngai rang ni gyu rungu shi tong ma shi ba. Jai li zui kar la zhong yu me xing ma shi.
2: 茄子，让个什么账面个生意？你了让一切当要什么多？心里有些，一切个彻底个下午着。
1: 看到你也上班，顶着钱不赢了，让了当牛要买这生意。人家俺要顶着钱，却还说谁？啊！茄子，俺屋里一切两不赢了，俺你没想到俺还什么主意呢？
2: 你阿姆拉个让开送个么多？米多，应该嘛是。让云端的天咋许多？你阿姆拉个让开送么些？你还顾个？
1: 有人过去偷么久？现在空间俺全去送给，顿多，现在要些多安送去。
2: 你这条我应信嘛是？你阿姆拉个顶这可把送着，空个点点，没有你那几单物质，不是先给你几来俺们要么是送着的，是么的？ 让俺们不让一下，哼！恳求天送个米多，长不长下送给。下面俺让你开车的。咱们得忙查下，那你搞着证明吧，开开车来。让俺谈到。
3: 结果要做的，什么有车，一车刚下来的车，顶车刚那边推了，我没什么行上去的。那你哪个单子不是吧？搞不起来要买这个车子？
2: 什么忙嘛都，一车要接单的，引进两不起。
4: 既然就你俺米了呀，这啥米着？叫大声了，肯就不就开始写吧？
1: 写对。
4: 谢明都，可怕嘞！谢么说？那你可是顶些这个肉质，泡面粥啊吃吧，素鸡嘞许多要么子。嗯，的谢么的。明次我让你搞肉质呀，我查查手里。我稀罕，让老苦巴里多，你也买鱼呢，让不会把不是打吃啊擦药哩。可是让西多呢，我让你平时挑小么多。
1: 我姓名多，腾个姓个是多，他那样老吃吃不着呗。
3: 他的名名多吧？
4: 喂，张旭的，强子让钱还来着哎。嗯，
3: 呀，强子过这边啊。
4: 人家还过嘛的，强子玩肉不切切，日子操把嘴啊过了，给啥吃的？
3: 看这啥货像，强子偷着没？
4: 偷着呗。
1: 디기 슝미 상매 하고샤. 창조군의 게임을 아니시도. 네주저 세제로 기다려샤. 네주저 뭐심 가려오래. 네된 창조 립매베 소지도.
3: 창조 창조 창조 스카단제라. 창조모도 요 말이. 숨금이 누구야?
1: 샤이 카단제. 월 월스디도.
3: 니차 말이.
1: 체면 가래.
3: 나다 월. 지도니. 예를 구저 와리 교사. 언니 초보 저 와리. 가게 체면 봐. 괜히 능시디 됩니다.
1: 네 가르쳐서.
3: 장지 괜히 어. 진짜 신유 유배.
1: 그저 신유 유배스.
3: 어디 그래서 다디.
1: 예야 에.
3: 어, 시키 좀 시다.
1: 네 랑시오. 나다 장지. 오늘 네 유유.
3: 네 하고기. 겜고다.
1: 토게 갈라. 你们听那说 强子是哪了 我没有的兴趣 一年年强子下土民都
3: 钱能下土不对
1: 土民都
3: 钱能是哪了 我预备啊
1: 然你这都了
3: 我读家的这些
1: 人 行문 누구에?
3: 대시 해가려오래
4: 아, 직부시 댄대 직부시 니 럽중아 텐토 없다
0: 가지 이브레스
4: 댄기 고래나네 암징라 푸드 장스다 와르레로 샵 고르시기 니게 럽에 딘 예셉나 세브수바 니 앙아부디 주버 댄기 마스비야
1: 저 란딩즈 십주에도 너무 맛있다.
4: 나 좀 맛보는 날 이거 없이 장가 가르치고요.
1: 저 한번 쉬세요 말이.
4: 가리나 디, 나 디, 나.
1: 나 나 가르쳐서.
4: 나 자.
0: 이글랜 고주에.
4: 고비, 네 이거 지제 사실 고비다. 네 와우트 다디 우치라 네사 쉬비. 머신에.
0: 이글랜 고주에 지.
4: 맞지 이거 가리. 알레 이글랜 로마 좀.
0: 겨 칼라스. 수시다.
2: 왜 미국에 매디네 카칸통다. 미국 별로 용지. 니를 쳐. 도스네 야 주위에 지러 란다다 되다 자차부 걸다. 라야 주위에 까마 탐구디네 손 이세 고소 없지. 라바도 먹부나 게라디스 람산토나 치겠다. 콘소랑 게지 세단다 재단 상마 더 십치지. 도스네 딩수 유스체. 랑가 남다 루시아를 장배 가나 삼문 톱치 없지. 둥글로움에 대해 수입다가 람사 처리 체니 미국 상국다. 각스딩 남자 체니 그 말이 남자 체비는 처리 체비 상마 초라 주르다.
1: 장알에 남자 차도에
2: 미도.
5: 앙자 지숨 니숨. 앙자 지숨 니숨. 전월.
2: 장게 된 게.
1: 이장 나 이제 등미.
2: 干啥？你昂扎，寄送你送伊，你明了成娃儿是伊，你当下个写的，中国俺去了干啥的？永别，你让笑，最近有人不清楚，偷偷听有你们的。
6: 可这俺团队差不多，就这可这里面点点热热切切的。好嘞。喂，人巴拉了。看忙了。来啥的？工作的，看过。
2: 这。
6: 刚才别准接了，工作了，今朝学呢，可个忙是这样学的。提前工作的完了，可个是哪不里了？俺让你来，可个是哪不里？提前个一个在这两边呢。
2: 我你什么难给，对不对？吹不的，我呀。
3: ཉེ ཡ་ད་ཆ་ཆི

0: 香给来钱小对妈苗在出国
1: 行了行了旁边你来来下
0: 还是要的年旁边你来来下
1: 同多年搞出来来下
0: 好的让我搞出来呗
1: 哦多少年同多年没到给我死
0: 让你再说回那去咋听你他吃一个是呗玩让奶奶苏丽雨苏丽雨
1: 뭐랑 나네 능지에 내면
0: 자. 제자 응지 아저씨도가.
1: 제자 숨도 쉬라 지기.
0: 숨도 되시야.

0: 喂,強子,公家不得去,謝等你公家差不多了,我來叫到卡。謝地當呀,可以沒讓個新聞讀。啊。強子當呀,謝地,別把心思呀地,莫別啊。我呢還困沒讀。
1: 하마고야 가로시 자다다 교주도와 생각운이 있어도
2: 심마기베 셰제임도베 심나 동에메나 양과장과 제등거스베
1: 어찌 디야 니 활리토마쇼
2: 란란제 소주야데 너무도 란제 란레 장거다
1: 나마 나구스이바 개마시 장장고유디 원칙마스베아 장게제 갈스이메 니 신규 장제 심나라 당다 와르삼제 데어스요르바 당도 와르다 지금도 야야마리 마마마리 마즈메화니 우시가다 지금시
2: 장가메화님도 제마요 아
1: 디니 시구유 예스나 혼조디게 거지나 련교이네 다자 양다 진진 주기스기
3: 창창롱수 당웰로데나 럭균 독바누베바나
4: 계속 你也只能那么去用门度
2: 呀呀,让我抓住啊 抓住啊姐
4: 我强子去打主意
2: 强子打呀,卡多 让大找我有吗谁
4: 对,你什么速度 我老想主意
2: 俺的让马宁躺谁
4: 可是去
2: 躺得让,你是无锡开卡罗的 强子咋了去呢,卡里你送谁
1: 没话,让阿家给死呢 让大强子先不下子 问咱们给帕达西亚我死过谁
2: 是吧,金虎了。钱算钱。钱呢?啊,这金也不大。我你把它的,你知道,比起把它是。马上总该查些不是。你不得这碎些不是啊。谁给没些碎的?不,也碎几个,呀,某某啥个秀。
5: 他的孙卓一我最默默下一是啥路语出去都你不帮自己动啊谢当主主他妈是大压住压住压面的麻烦不见阿妈给这俩写给那个独把女被把儿的啊这大这一下谢当主你写完女的压住谢当主呢是你生个的是哪娘的呢哪次说过这不谢当是你要着请没着
2: 他可是啥不穷对呢谢登个买吧没是那担心嘛是让对的不落记那个人家多要我见嘛塞不见你也要我们哭你的谢人家当街牛买着咱们强子给谢人家不登个名度是一你也点了你不是登个你不肯这是登个多强子给我那心难呢登个
5: 您这那个电子里写啥个呀不过人工随便定的但你等到给是听这些节您就没得过呀马上让你的这你心定的登记是要的强制给自动预备到你登记是对我的不叫你写的不叫你我是写不的第一心没得但这意思等我当呀卡多啊让给您这那个所家的几天是要的你不得过呀
2: 我让给亚尼妈先别给他做年龙面但没晓得你做事情整个阿面退了跑队所有七个月别不过嘛你不借别个月别个月工作还是呢整个阿面整住别个月呢整住的做新的全大列节长龙用个月是你可对别等阿来七个月得送你七个月给干得没事
5: 你别等俺们家的身份证不来个才个登门都给俺们家去那片多要嘛这可用了项目用的整个提个嘛这是不是要的让给苏建给这是建给啥人呢你老师你写大老师让写话搞着这个亚萨的做各种我呢谈过呢拿不着脚头边你不要嘛这谈过呢空过多多没吧整年点做接单呢卡车一个月是的那或者去你去
3: 可对让个台不得成就啊。养母怕你总是让家里死。乐君都管女被帮儿点。乐君都管女被帮儿点。乐君都管女被帮儿点。
4: 장수도 동거들 데리자. 얘들 군이 양자 증문이.
0: 들이 나겠어야 나스.
4: 장녀다. 장수가 시그 그저스도.
0: 양자 증문 지기 내팀 맞다. 군이 저한테 큰 체매봐. 키스 와르 바베 좀아 대비나. 나서 내초 직자여시.
4: 나초 와르 판구시. 바부님도 레가치. 또 너무 실례스 맞다. 범도 원에 레마 탑시리샤.
0: 장구시에는 SMG 수유금인도 이내 탭시 가려야지.
4: 계속 장수 모시면은 내 주 먹기를 요마시.
0: 아미 셰스라. 자야 람토니 투사. 자야 손자 탭시 요마다. 이제 당가 치지 이제 말루. 갈에 된 제제 제제 소가 주 담데 주 로단 버시. 된다 친구 되니. 미지게 매스 버리다.
4: 마시. 나는 오늘 얌체 십시기기. 이제 런산에
0: 顶接干累的谢谢接不是对于谢也不是等个多个强子你的我那卷他是不是说主差别两个什么主接没不熟悉其实姑娘我那直不赢呢起码多开始是同桌赢呢他的娃儿没让八百没在那里八十总结点有些八百你姑妈中中中结点个有些强子光不切主意呢特别是也没得过世的切没过世的特
3: 俺说说话多说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多说话 sujie.
0: Chen wa, rang ka chesa.
3: Nga mi gna hi.
0: Ji ga jian na du na guang gu xian de ta ge ji.
3: Ni da, guang bu di ro. Ye jin zo xiao, mo rang chung di gen chen la ge de chi pi. Qi jun jue mo neng xi xian ye wu shen ge da. Ta de ma da ya ke yi na, chesa. Nga zo tong zhi qi wo ji.
0: A zi, da da de mo so. Ta de guang gu xiu yi si de ge ga mi do ge.
5: 先生，
6: 我们是对那里的这个，先生，你说看哪朵？
7: 哎呀，这下，俺怎么得讲？俺做沙巴多，秀玉，不，
8: 俺做沙巴多。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망게 소와 폐제 숙진신 유예제 송바시 너리서규 개즈송 최진진 상다 견송되네 계신 부고별자 자원분기 로든주 태양의 지단면비 폐제 조회 규림데 중국 공전당면나 지조진로기 변종 사르바 용미시바니 교르미기 등의인바 세제 제 유예제 송바시 너리서규 개제 송위 지자비 균례 부장선바 구小明기 시림기 지자례제바시 응원에 네, 조직 총대 공동 로정탄 락단 년대 체대 종용기 미리카기 망소 튠지 배답 체조로 최대 체조 연시 송바시. 나리서규 가르송 침진주기 일본 예배 조진 고연 사부 준비 단계 깔라 년바다 단계 거진 소로와 단계 제소 장화제 체내 미리카기 망소에 저와 추수수 동기 매지 송바시. 나리서규 부신송 견삼주주 십시 세지기 년도바 田贵 하이 단계 세주 카라 지구 타지도 쇼바다 장군아 미리 튠지다 탄삼 댄팅 송종 체내 튜모토 제도 댄베 변종 사르바 조준 도규로 군디 동규 인 시송바시
1: 신군 세미 동치부 지된 준신 처티 판례 지된디 님교 지가츠 디니 참도 총기 저협소 매드 신군 동제키 이왕 초쇼기 소제 디니 투카가베 랑경 정진베 외민 쉬샤 링내기 튠섬 진신키 남창 콘서 최규 디링아 중년토 녀동쟁을 표기 소의 생애 터비 땜부터지 균신나도
2: 땜부터지니 표현주 중심의 외민 휴자를 내기 저의 매도 세르무 동재기 투섭 전신기 균지마시 인신 공기 러송규 세르무 산라 소바 요제타 견제 제자라 줄기기 장로 주신의 세르무 동재 장우 초신 땜부터지 로니슈능 우진민자와 탄종네 세르무 동재 장부터 라리아 로니슈 제티 르니기 소제라 슌다라제 고고고르 체네 세르무 돈네 딩딩 땅땅시 닝강 뒤급에 림베신 뒤고고르 차종 공기 소제 균진 집에 로도 냐바 메바라 테레도디 로즈덴도 치 최고 십자타 괴저 차추부 체디 괴베 미나타 소차 면도 더자 소기 능년 수념 지리 뒤 수균 소제 기멍시 토 공기 천타 지무 소제 제라 리주 제베 공기 자라라 군기 니부능 시
3: 칼리츠 쿠 토아 토아 놀이데 진 아 놀인데 쓰 칼림 스진 칼림 스진 아데 오도 니 라바 이엔 니 다다 쿠투 그룹 스데 저게 마트나 쿠 다다 마서 데나
2: 나외 소제 균진 나마라 체괴베 데모도지 남괴라 러버네 치르말로베 수균키 갸레 쥐네 진루예도 응아로네 숭 지메토 세르응레는 소제르베 게주급주 코니키 세르응 동제 콘도추
4: 만치 라잔던데 미복 야야빌라 라자 유레스 근데 선자다 라잔데 다 천노냐지 되잖아 드니 만루바 유레스 데카그르세나다 라잔데 신초톨 마트니 드니 멍망보 유라다 라잔데파 차베다니 드니 라잔 덜라 때니 드니 뭐 마보 찌라 드니 좋아 아 야지 동지다 드니 라자 답에 동지 어떤데 지에 그랬어
2: 템보 도지 조비 외민 휴샤 진행기 소가능 쉬기 세르문 동겐 추 콩게 도리 제베 닝도 타 로지직도 진베 세르문 동웨 소제 셰싱 쉬기 젠타 칠레 젠키 세르문 동웨 봉가티 외민 휴샤 진행라 쇠쇼 사바게유 Dembadoji, Miri Lakshibi, Dukzhu Ta, Gendri Dini, Suigun Soze La Turebki Zhu Ta, Piki Yungtub Che Yubshi.
5: Jisi Nishi Genhi, Rangkyung Chiongki, Situin Li Chi Dawa Zubata, Lakdar Chibi, Lopchung Lopsu Li Tunki, Chitun Genku Wei Chondo, Lhasa Chokpri. Rangkyung Chiong Dengwei Ki Gyunghui, Zanzu Bui Bu Zhang, Lai Jiao Chondo Shubata. Kongki, Chikyo Shuji Xi Jinping Ki, Gyeshe Kechin Tang, Gagwe Kechin Ki Gongtun, Lopchung Tang, Lakdar Dingsub Chibata, Dang Zhongyang Ki, Topchu Gui Zhi Tang, Rangkyung Chiong Dengwei Ki, Legen Lakcha Xi Su, Takdir Tang, Chuchi Chikyu Ti, Denki Ni La Songkyong Tang, Songkyong Ni Tachik Du Tupu Chibi, Xipshi Chitub, Tikbur Zine, Xipshi Nipi Chik Gyur Shuk Gyabdi, Penchong Yurin Di Kui Tang, Bui Ta Kong Pi Kyung Gyur, Gui Di Dong Gui Bin, Nin Song Nang Rin. Nitu, John Dunwig Gunhu, Rankyung Jongi, Gunle Jushi Shunba Dembe, Lasa Chong Ki, Chen Guan Chu, Tse Gong Tang Chom Shung, Beding Chong Tsota, Lopsa Chong Chilin, Yungi Dumra, New Kuisa, Jindi Tang Chin, Daksa Chu, Yerbu Puchung Sosu Pimne, Jung Yang Ki, Ginkam Kuru Sungkyu Dashi Chirilla, Shirjo Chuji Chibe, Le Tun Le Zub Chin Nauti, Kong Ki, Le Tun Zin Chota, 中这金球军穷前年在日堂团班举着名册电梯塔举着球头推过仓头当年军南建堂破片建起托堂冷路推过仓头当头但是举着给连间卡了腾进切过军穷前头十七岁年金康清晰了松脚也不切过被连送到人
6: 几岁年龄跟阿住让军军是向孙军训练抗起但其跟二十八仓总出错停西北光团配合拉达尔切级别目击军团作为孙军侦察仓的停送别团日当战的路配合让军军健康苦有高起击炸西北支援

0: ཚེད ཡིན དེ ཚོང གོར སོ ཆེ དེ ཁྱོན ཡང ཚང པོ ཡིན དེ བའི ཉི གོ དང ལུང གོ ཆར ཆུ ཡང གོ ཐུབ ལ སུག པོར ཁྱོན ཆི སུག ཆེ ལེ པོ ཞེ སྔོན ཐོ པེ མ ཆེ ངོ དོང ཡང དཀར པོ ཞེ སྔོན ཐོ ཆི ལུ ཆུ དུ ལོ གྱ ཕ ཆུ ཉི གོ ཆེ ཁུ དང པ ནང དང
1: དེ རིང ང ཚོ ལོ གྱ ཕ ཆུ ལམ དེ ཨ ནི ལེན པ གཱ ཅེ ཅི ལེ ན ལོ ལ ཡ པོ ལ མོ ལ ལ ཡ ཁོན ཅུ ནེ ཨ ནི ཉོང ཟོ ངོ ནེ དེ ཁན དེ རེ དོ ཆེ དག ཨ ཇོ དེ ཤབ ཤ ཅུ ཡོ དེ ཅི ཁ ཚོ དེ ཤ ད ལོ ན ལ ཡ དེ
2: དེ ཝ ཤུ ཤུ ཏ ལ
1: ལ ཟེ
2: yang shu shu
1: chen de lian ba de ti bu de
2: ta ti hao hao ma shu ba
1: de lo ge ba zhi han an qian lia qu yai de
2: shi de shi
3: han guo de na ti tu bu le bao shi da du
1: de de
3: ha guo du gong ba jie de zang ba ya yang mo shu du
1: de shi
3: a de wei jiang ganang du ya ge cha wo dang qu ge qing men na wo ne nang da yong se de men du ba
1: ta chen de lian ba de qian ti bu de
3: ha re ba zhi sa chi sa wei ni
1: ta qian che ge ti xi de le qu yai yin qian
3: de shi de shi
4: no han guo de ni gong zang lang ta guo le si tian tian lo ge ba zhi de
1: 어디랑가 추브다가 람사 키나소 느기랑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허브지게 바타 나주 템바 나 감보소기 나궁 데보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추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추웨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 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실내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내려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실내기 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진이
7: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6: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나가 구구초
8: 셰

0: 야, 나의 도시. 야,
1: 소. 도저히 약간 전신 비슷도 저도 너 보합니까?
2: 야, 야.
1: 너 입에 맞아 보합니까?
0: 계란이 순주 맵스는 용도에.
1: 내미네 양자, 근데 좀 하다 고이.
3: 또 시작하자. 시작한다시. 우지, 대샤.
4: 대윤의 더 더야. 심하다 저지게 수습해. 샤마고지 전유소.
3: 네 같이 유메 다치. 우지.
4: 아.
3: 범우지 대샤. 매화님도도 장즈민도.
4: 예. 뭐지 그래이나. 돈용도.
1: 阿姐啦，
0: 梅花，欧啦，是到彭木的跟这朵，宋千金是的，这里用不能写嘛，对不对？哪只菠萝给你？姜子花语，
3: 姜子哦，
4: 爹语，
3: 我自己不会拼音的，不会拼音，可少不，
0: 姐可少不，可这朵。 기라를 범무시 건드려 요 숨도. 다 중성아.
3: 원내희 계신이의 부도 범무지 지네. 원내 닌지세 영어도가.
1: 내니 진주니 순닌제도.
3: 내가 닌제무도.
0: 어, 니 캐나니 루슈. 메요데 게센슈도와. 원내 세비시비슈도.
1: 어지. 그빌로딩아. 어지비 체온다. 어지비 뭐지?
3: 랑 가지고요. 아.
0: 기랑 쇼메.
3: 지금 메인 나지.
1: 신은 이게 팀 말이. 장승이나 와고야 지도. 성원래도 찾아지.
3: 네 부디 갖고 가져요 말이야.
4: 장게 부민님에게 돌로진 제고. 뭐 전화 파주 친비나. 요네면 갈 게요.
1: 지 파치지 주세규리. 가서 진짜 지제. 갈래 큰문 누구야?
0: 갈래 큰문도. 진짜 전에 야고 싶은 누구야? 네 진짜 큰지. 뭐랑 발라다. 루리 전에 요리라. 무란다 모제나레 토우제 데 카르스 메 킹구이베 디밍레 쯔동사
3: 제 오지 부후티이나
4: 제노노스
0: 두비도 칠레 꼬르시게 바 조이
1: 도스더디 우시 카잉니 펜츠츠도 메브자
3: 나란츠 푸티 카로치바 무네 칼레시샤
4: 俺俺最怕了，若不签约呢，那签约呢？哈，你爹呢？你这些吧，要面给面多，搞着这对劳动多吃过了吧？朝阳路面吧，南山，记住你爹做，退休有人过去呢，记着些新码的。签了俺俺你，
3: 记着签约呗。
4: 让你听这。
5: 不管等大姐的，俺俺你讲肯定行不了。
6: 假如这些官事也不得干，处处有些哎呀。
5: 你现在的个肯定是个情况。地铁开车行不？Yes。
6: 喂，出事的？
5: 啥情况？是？
6: 所大姐，老金给下毒，俺们那个收拾。
7: 부모, 도스드 잔류제자니 임부자. 잔란초볼김니 바 파이초볼김니 바. 어, 니하고스. 잔데데 저리 유니제. 예린류제제조 베징초야 땡케자. 정다 야우체제. 시지 줄린치라.
1: 참여 바스시아. 도와 바스윤의 데로나.
5: 记不得话，俺们这难道去接触我好过没就？朝阳火车队的，你那下面路要去。呀，很多景色呢，景色呢，你让了江北最新的好火车有去。呀，很多景色。嗯，我们来，那再也不多吧。去我吧。 기란 직초다.
7: 랑 짜디.
5: 걔는 말해 직초.

0: 마리메과 예니네도 갈랐어.
1: 야 우식 하지 배.
2: 저 우식 하고 야만 쉬다.
1: 나 뒤고 마신 은탄도. 자 마주다. 마주다.
0: 예, 뭐 잘라.
1: 최상에 잘라. 나 우식 하게 파무 통화 주스 그때 쓰는도. 장가 통화 친사서는 응아 저 통화 친초 혹시. 저 와이 클릭을 해야 죽어 봐.
2: 아저. 맘이 지 돈 대지 대면 주다.
1: 당도 창자 섬시 무슨에.
2: 창자 섬시 차수. 나다 우시 가십지. 그런 거 치스. 네 참치 뒤도 이내 언니 님도 뒤뒤 가서 집에 손아 큰 리그미도 오늘 링도 가서 소리미도
1: 메스게도 손나다야 요마시 손나르게 요마다 로티게레네 네로틴제 제싱메두게 로티게 나라 랑칸지데라 랑주 교자사시 체자 랑게테조 제제 제싱메두 개과 용요메바 아자 칼린제 교서 우시 칼 산데단제 팜도 우유로 손나사드 클릭을릴레시 규정구 친소는 클릴레르다
2: 규정구 시비 톤돌리그민두
1: 정구도시
3: 蒋勇是当刚开始的呀！我才就！你们今年是干吧？你们！你们今年是干吧？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
4: 제 로봇이다 럭베. 럭치 로봇이다 시그리.
3: 추지래요 마지. 드윤치나 랑가니. 추할래나 추세 좀하시지.
4: 장즈베드 가로지야라. 고고제데. 은희님도 손져 봐요. 년년면 저.
3: 디스. 미게블이야. 처음에 좀 마지. 저주 주고 키베.
4: 용도 장가 키메베.
3: 나 잘라 녀사 저주 저주 주고 키자 좀베.
4: 네 키메. 나래 민도와.
3: 저주 주고 내가 잡고 두고 마지. 녀랑 쳔. 란즈즈래 두와.
4: 다 처음 근데 스테어 오제 아.
5: 저도 주고 라믄도가.
4: 저도 주고 라바 개민도 라라는 두고 봐.
5: 나 보고는 말이 근데 슬라우래.
3: 라스스스 있겠다. 처음 된가 마용자 님가 쇠친서.
4: 왜? 라지주 랑고나라 자조메조.
5: 네 기니 쉐오. 개스 님치 기라니 가는 시차는 지구지 겨레 신규베.
3: 네 라시오. 너니 님치 라는 시체 마시.
4: 지.
3: 시할 성원을 충나. 저것들 고야 믿어. 미 가시네 지그지. 그숨 지조 휴제 대년이베.
5: 나 믿은 저 켜는메. 나 믿은 저 저베. 니에 된다디 된대 타야 오제 제초. 두수도 스트레다 용도에.
3: 다와지. 니에 람시에이다. 람베드 지동 고코제 레가 심주 맵체 되나. 너 니에게 터송 종원 라기드 텐스나. 나 사치제 深圳 주님이다.

0: 这边，爷爷，爷爷，这叫俺你去。这边养了。
1: Yes。奶奶，先到仓木上做去。
2: 露住城外，这个，让就不讲你的这些。
3: 麻子妹妹去不上，赵婆，俺去做给你收拾的。
0: 对，爹来吃妹妹吃菜去。
1: 让他走远。
3: 西周，
1: 前头让了。
3: 这样啊。
1: 啊。糯米粥，多么些家的居民俺来没多，从天把你给的。
3: 是，你给的米子呢？也不得。
1: 让给何素去送吧。
4: 我们送去的，对多你了，光我们这样吃不？
5: 都对了，吃没别吃，再是。
4: 让他走远。
5: 西周，
4: 前头让了。
5: 这样啊。
4: 啊，糯米粥，多么些家的居民俺来没多，从天把你给的。
5: 是，你给的米子呢也不得。
1: 让给何素去送吧。
3: 古多你了，送去的，对多你了，光我们这样吃不？
4: 让给没多些，俺走老么些。
3: 你请个月的，让给俺三十些五十。别家做不动米是个些，做不得吃个许多了，你吃个许多。
5: 现在俺这三十个还是三十啊，谁不还是三十啊？
4: 让许多，少买点，当然就是。
5: 现在让给多多的个做些，看那是个新汤是不？
4: 那再么多，留不住个面。
5: 我得去让谁？
4: 家子，呀，我得让这样。
5: 俺们过，
4: 我得去让我过
0: 你让小我
1: 也讲日本的这个太久了<笑><笑><笑><笑><笑>
2: 보디니 가로직바 문에를 한 마리 상외래든 두분은 시리샤 녀 로녀제 천수녀 제주 남야미 예외 롱럭사
1: 토유 잡도
2: 시리샤
0: 니네 탄다 군이 지주게 제 중국 용라 징주다 녀샤
1: 문에이 층위 키난즈
2: 我就拿这个钱来说是的我就拿这个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钱来说是的看到
3: 기 죽둠 총도 대응아 다야 걸 시금이 시암랑아 견주 치야지 징이 징의 족중기 빠스 조니 연이 수임에 민들 치금이 빠스 조니 치기 내게 뒤뒤라 계지 세제 되니 아 박자 님부시 라수요시 안지 계지 치지다 치단 치기 비징 남부 친구 요시 안저 지주 랑고 체바 비징기 셰브슈 커르코치 소자 칼로와다 레드베 니리레게 틱람라 저와 냄부치 오시 체자 니르와라 제마네 네트디리 큐네 마트치로 소도 트베치라 레헤나 체보소스 리미 레게 틱람라 송지 야오시로
4: 가로지 미저 보고 싶다 이게 사실.
5: 대신 와김 딱 제제. 아주

0: 우가 뒤로 지혜주
1: 퇴주스니에 티틴제 쪼쪼글라 독스제 미육스지라 장즈시다 미게 잡시 장즈 총두네 보신다다 저금에 부디게브네 제 바바 나나바데 장즈 롱아 레드 바바 총부시 급티드 강원에 남시다 디비옴베 나와르치쇼 니다무무바데 미다 미주 카마 제바 데큐리 니다리시 니파친 추친 긴요 보능시 쿠바주구이메 수수에 하코미도 디두 장제베디 니슈고 용구지 니에폴 니슈고 마용다슬람네 푸 nga amla kirang ko ba de ne nga nim do yung gu yin si ri ge de de ne chang zhe ge ji chi jie bu ran xi ge du ge si ge ji chi bie

0: 你，夏夏青雨。
1: 차량에 두고 해. 지게롱에 대비해서 중해. 얘랑 땀산시오. 나주 메이과 겨우 지게롱 중이었다. 뭐랑 시에치다. 아직 쉬어다지.
0: 땀산시에 개미에 아직 겨우 아이즈런시야. 뜻들의 메이과 就是车间抢着用的就走，有人屋头没叫，那你看这笔啊，可算都把来抢不到，可丢你这里，工资还这，把那个木头弄不多，娃儿，让爷爷抢这个都弄不多，可都弄不多，你说的对。 갑시야 토다 요마시 빠스뉴게
2: 메화

0: 笑着把你的梦握紧。
1: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绝不免责。预防那当那位苏州行的皮大，我们队给集结了一米七几的，俺们领导了，过年了，我几亩地了，年前给孙大爷追问，地当是几年？那娃那苏东阿当四处浪吧，那娃五只扎巴说的，那娃绝不免责。那当那位苏州行的皮大，我们队给集结的，起来给老子团的，一米七几的，俺们领导了。预防那当那位苏州行的，那娃我不当，那娃张世杰呢，给了。第六个那娃是几年？预防那当那位苏州行的，给用给木制全部是业。他的卡巴吉吉吉来给小朱托呢，给给那当那位那段了，打更经验。预防那当那位苏州行的，这趟几身结果被原因，那当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样子，过了孤单，过足过了玫瑰。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届破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了几级给，十几三年，十几中级，深处是去扎的几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给个我啊，姑姑出。
2: 今天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那两把嘎子，今天俺老里啊，波拉莫拉里啊，困住呢，俺那娘子，我奶奶肯定都是打着。
3: 对，下不下去？我得去吃点啥东西，对不对？
4: 给我叔叔做完了。
3: 那是。
4: 养我叔叔做。
3: 现在两把的屁股都干。
4: 到底好不好说话了？
3: 对，老一把主，他们俺给俺俩培养的。
4: 那是那是。
5: 韩国的那剃秃了，不用洗头
3: 都。是是。
5: 他我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修都。
3: 那是。
5: 啊啊，台湾讲啊，那都压个差不多，全部进不呢。我那难道用手里面都完？
3: 但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
5: 还得八十三七三百呢。
3: 但其他七个剃死的嘞，不愿意其他。
5: 那是那是。
6: 那韩国的年光长了，长过。那是一点点落就八十的。
3: 我到其他个全部长了，啥挺难受。那其他俩天干皮皮。
7: 지도카바내월계구지추추직추추추직
8: 여투기양니메차와치나공하룸당웨장슈슈로기파주니고치쿠디스투사퇴남시키케줄로미니세유라니고키뉴부양쳔부딘유베나공당니공커드큐양참부유리지바균디엔총거소치드큐양참부유대외니고당룽고쳔추양고투블라수불균치수체리부시원토베마치我东阳干部行为图，七路主队，我一派出你过去会当不当堂，空气看不清楚天呢，同面感心硬了，秀眉虽秀牙印，看面看不堂不贴，下主空得来，冷车稳当热都吹，看见看不认人，自动给干错了球员，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边他们三不离，七边干部擦龙员为企图，新旧堂三百千不应变，七边根据擦龙给开旧堂对联取个签约。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灵阳性西沃堂他们天地秀气味恐怖给对典型级别从那些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为个刚把超用意的叫企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生产米泰迪熊去那么去七不用出现七别推进了七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擦龙用味面对秀他们恰起了锅儿，也谈过就过过瘾了。锅儿也看暖热气，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瘾。
7: 我就怕追日锅儿他们，日锅儿他养狗刚当了命呢，去过吃不吸瘾。他们地图了，日锅儿给暖不点预备，三月点不着进呢，日打的锅头了，百姓点不起气味，恐怕云人不养，隔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住他，铁堆锅头的暖不点预备，大节气的。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盖起锅煮锅盖一么汤，他的吃腻了，锅儿压起锅煮锅盖来煮米个。品种罗杰帕猪。
8: 要推荐羊，你们操瓦起，阿公和龙单位常修修。罗杰帕猪，你过去快递师徒，三天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羊千不点月呗，阿公他年空可对群羊参不去，日子吧，军店窗口所去对群羊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吃出阳光图啦。苏北天气，苏北里不行，温度白马些。我东阳干不行，温度。七路主队，我一派出你过去会当不当堂。
7: 我一派出日过他们，日过他阳光刚当了明年去过吃不吸引。他们地图啦，日过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着进来，日打的光图啦，百姓点不起气味，恐怕云人不养，隔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住汤，铁堆锅头的也不点预备。 닥지 치디 팅에 링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9: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메바타 너군 가바 너치 약스 됨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팀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8: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10: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모요네 신토블라 컹충기무유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대유진 계린방딩주영아탕 미그두장시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타 미 세범미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0: 초보 사도의 자라니 점례토 믹세 젠키 게가 말하게 제신 인신 저와타 기도기 빼 바르시엠베 서신디 이토 저바타 자레 와라 미타 정중캄 시디윈 냠내기 제도 댐베 남바시 촘네 쇠슈 댐베 뜸규 솜신히 팅디 이우 표정이 레제낭 도지 게포츠 셰바 제비 시주인 나주 총기를 허리종 초라샹 케라 총소 서법 토제미 시동 국기 연습기 여진 진대 고바라 넘시 야가 능신 당무면라 폐창단토 칼롱 창마타 진보 토부시 걸어해 도제 김기 얄사니 니가라 인신 자탄 디니 서시 체메 제미 시에서 차비 미디케 담라 인신 여두수 처주 좀비 디가라 자타 제도기 킹싱 터돈 디가라 조바타 누루마무히 야가시보 야사라 데베 디게자 지차네 세 차로하시 축소 서주선 괴토 개별에 샤라니에우베 뎅가타 유진기 군가 계교로 처지 체고이 7인 도지 김 야르스네 보진 처피 쇼베 참수 아마 벤츠 남윤기 쿰시 따라 쇼방아버네 야르 샹디 남미초로 쇼세 처지체 잠바니 페이지 조보츠 균도 사오베 쇼세 체시히 티 저버 교부자 톱라 조바남 닌지 링에 주 체바라 조터 메베 뉴슈 코덴 체토 뭐야 뛰어가 죽지 저 위에 창아라 체로 조시히 도지 니시낭 뛰서네 군사라 보규 처지 앙사라 체크 借报完呢，这不是人中的去年他锻炼，求索的接到他击败了该连枪的人，突然接我他锻炼这边，咱们没着完了，借报为水军去空袭西域，太阳得不得为接不西人了，没他人中看不西队娘的用为，那我们呢他路为突击西江西，
1: 他见你不孝顺，阿不挨你到肚子里摸着头了，
2: 这也不个，
1: 他挨你头上脚。
0: 这天对熊的月白感觉满不所讲情绪明明能做到有天天大给拆心心亚尔塞错啊就指着月白谈锻炼空气明明能做的锻炼亚尔塞那把八年前的亲切再度锻炼那么的七天前就落亚尔索前就不行咋他呢牛镇前有白这个马拉西言行因为藏美铁吹土六百块钱退休月，明日提车去一百万呢。这个马拉铁了，再见他送给七个女士。多吉啥子铁了，在我好像什么月？多吉你找不起一把票，况且快递给当面送家送给天气车去时，况给啥子了送掉也不解决你，况没给给这人了，明日呢明日拒绝去改变给这些件事。
1: 哦，打。那说起东西，那六百块拿走就，他咋讲的呀？
2: 对的呀。
1: 啊，对的啦，不搞那么多。
2: 嗯，
1: 那。
2: 多。
1: 他说不打，讲说他的。
2: Hanna san chan kando wo si chir tong si na ni ki. Ta, nirang la, ta rishin zog cha zung kya kuri. Ta ta san na si chir tigrin bhe ki zung kya ku sa te rong. Ta ta yin di, ta san na so ta rwa yan cha to san ni ju la. Zung kya ku sa kuri. Ta ta yin di, ta ni ta rwa yan cha to san ni rishi ta tong zan zan ba kuri. Tā nī sācā rāl jī tōng sī nā yī kāp rīmbē kī zūng chāo kī sā kū rī. Nā tā, ā nā kī lāng bāng xīn dā, nī chū sī tōng,
3: dā
2: nū sū kī rāng, kia rī, dā hā rī rī sī kī rī, nā tsō bā tā wā rī, chūm chōng dā lī, mō hwā tā rā nyā zā, tā tā nā kia rī mō bō rī.
0: Nā mshī kī shū kien tē bē, yār tū sū, sābab chūng tō wē, yār kī chōng sā rā, tsā chū tōng bā yu bē. Chukso-la za-dang-yi xin-ba-ta, ka-lun-su-ba, kwa-dian-tub-di-yu. Wen-ya, tu-zu-gyu-do-song-wa-tang-di-yu-ni, gung-ga-rim-xin-xiar-ba-ta, sabab-to-gu-yu-ki, zhok-ra-ra, kang-so-tip-di-yu. Gye-dub-gi-bay-ba-ru-we, za-dang-di-rim-xin, kya-gbe-long-du-cu. Di-da-bu-rang-jung-kur-yu-ki-gyu-do-la, ka-de-chok-chi, zhok-ba-cu, sabab-ma-gu-yu-tu, gye-ba-chi.
2: Yeah, I'm going to go.
0: Yārsānyā tuyānsārā kē bōgab tēp tēwā yōbāshī. Jīmchū yōchē yōbē, tōjī tādīng yārsē jiāngwē yōchē kēr zhōchōg yō. Wēngyā gālē chēzām yōbāshī.
2: Ā, yā,

0: 시 타타 예타 로디케 제송 투라 다 나가 다 카라메 니게
1: 사디토 자단타 조르민저와 지도 지위에 넘부티니 솔람 세르싱 솔람 티니 추소 대비 슐람이나 조베징네키 낭드연 케진식 천기해 민남기 솔람 토네 양고르 장고르 토괴티 저주 좀사라 개베베 사드 믹스에 캐주 대비 조베징네 되유라 조바츠 정중의 춘이라 되네 초와 계시해 Yarki Sesame, Dunse Para, Langorki, Chuzu Chigilamda Guigi, Gepoku to Lebata, Naminam Sosu Lengen Jupusu.
0: Data Lota Giren, Timaja, Zisto, Data Mada Yamoda, Tabor Patri, Sosi, Nri, Babu Danda, Nira, Nin Resort, not the Sintagadoa. Mai.
1: Doji Lamsa Legui Gyeopsu Nami Namgi Ngebaratu Penzuin Xiongde Chetsi Zadanto Gyeopokui Tu Kuru Lamsa Gyeopsar Gyeopsi Kuru Gyeopsarji Xine Xi Chase Kui Shik Junsawashi Tini Jobotsu Yurin Tsune Chebali Chungwe Nyamnyochi Hin Jobanam Dunsara Bebatha Yarki Zarati Tuzi Ji Rin Larsu Yongwe Tuzi Yeopsi 我在沙巴卡吉 ,丁根人, 艾苏天呢, 推上几个啦, 给用了水。
0: 好的。 啊, 我呀, 我这几个, 我给谁呢?
1: 丁根南北看别, 推你啦, 多杰能为能, 丁根切萨啦, 给不切心。 压力切萨他, 多切。 Yargi Cersata Dorce Dunki Jorati, Suburb Tomen, Chingzam Shibshi Sushi Tanjonta, Jimata Yimbe Digarani, Namisumki, Tame, Mixitimashi
0: Nima, what was a handy on the motobe? A parts of the handyo, do chorma. That and I see the dinner mogi in Sermatus or Jeso. The war part did that cartoonina. Anda di sini kita tahu sini dulu sini terdapat ruang rasa ni yang tahu jalan. Tahu ni mana ni hebat satu lagi. Tahu harus apa cara?
2: Siap.
0: Tahu yang dulu tu north end di umai.
2: Siap. Ya.
0: Tahu di cahaya siri tahu bunga.
2: Siap.
1: Yerdu ta, dundu, jorya wara, lam debu yue bie.

0: Nornani, Zemling Yanzera, Tune Chigengi, Mozart Chewe, Mudun Soja Shin, Lula, Changarate Tube, Kuluta, Tiburibu Yubata, Narja W, Sashin Chebe, Topche Subuyula, Changarachewe, Kuyula Chetube, Mixe Jenki, Ula Marashi, Nangamane Song, Sadio Tho, Subchitab Chewe, Munso Orke Shin, Tirden Minamki, Nonala, Satu Chusi Shebe, Tsenye Dahi.
1: 我的家有三对小草树哥这是谢天我的娘哎那个那这个呀那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저시 아 하용 털렸다 아하 다다다 야 좀 몰랐나
2: 나다 이거보다 이거보다
1: 다다 니 다다
2: 대디지
1: 아야
2: 야
0: tanda zadan toki doje nami nam ki nor tene tebo ro gyugu chu jinyam den be kengri de ru tu chen be ki dang we zhu lu cha cha kor xin chi yue ce ki ke to pa be sa de ze nyam xi chu bi chu bi 계보의 람파라토 최미키 토순 쳔버타 토네부 노르큐 초라 뜻십 치시히 람타 쳔부송오베 콩키 노르지 갈레칸니 제류 테바 셰도총 뜻십 십사 쳔바규 최미키 노르티 강베 르브차바 셰히 능미남 장사랑 예수께디 노르기 강바라 멘주에 체유시 더블레부시글라 자당 켠라 진동 샤동 토비에베

0: 내가 봐줘. 내가 봐줘.
1: 이래.
0: 하세. 시켜. 아. 하지. 하세. 시켜. 아. 하지. 하세. 시켜. 아. 하지. 하세. 시켜. 아. 하지. 하세. 시켜. 아. 하지. 하세. 시켜. 아. 하지.
1: 야, 도스타시. 현덕 나산다. 자, 이달아. 또 바로 차 때문에 이제 통과자 요요 요베이터요 아야 다 좀마도 페 한제 글락가스네 아야 글락스
2: 뜻이래 제도 타코 연절이 동절 근절 다티 루초 잡기운데 어 저설라 큐레스 마구나 하다 야고 얼마 타트리 되디나 타 총소 후메 바쇼 저타타 티기 냔체네 오 따뜻소 카카라미니 기야고트나 솔레리 마토베 타 소도진나 차리데 초자 레지 몬보트나 버리 타테 이니데디 타체 동신나 특소 티수나레 따데레 제 멤버리 아레리실리 카카라미니 야고트나 탄티 초초오리 마토 탄노마 오마이나 tanda meba ti zawo ta ta nya chen zawo le lo mo ta ti yin ti ti song chong zu ki meba wong ro si zo so jo ki meba ta wong du ta nya chen ta ya bo tanda ka kara me ni ka ti kyong le ri
3: kye bo be la mara tu do je nang me nang nor yu cho te ne chun cham tu li no na la tup shu dien be suk shi ye be dem zup kue ta 참게
0: 마브리 통 로다 다가다
4: 아
0: 우리 로고 춘 춘리
4: 지
0: 거바츠
3: 닌지링 갈에게 버규 도제는 미남 신에 근게 체사를 립스
0: 다 노트링이 처음이다
3: 난조 나주 총결의 허리 종기 청규도 유협에 군세리 체면 총수 시협의 명태 양신 야체협의 군대기 조례 퇴인 모두 매배 자단토 도제 능민남 디가라 군급 시부 되고기 해 디가라 군대수 최제 마슈 레고로 오기 또 숨조를 내봐마세 다토 라보 침부 등기 유협에 코로나 응 대답 제휴 사신 체배 소바 강배 군급 초섭섭식 계교로 편도유 근데 말해 봉 고정에 바라도 근데 매나 비규 지와 속게
2: 어 타이어카 다시 호르파 어 속거티 소라 테라마 아타나 초리 차르파 어 초치 쳔보리 타팅인데 디어카 호르파 디디 지보 야보트나버리 아 디디 공화 걸마 타 근절 차자 차디 공화 메나 타 총알롱디 총아 쳔보트나리 타팅인데 디 다시 소라 테라타다 지레나 소파 고래리 타타고두 오 조안 동주스다 뜻소티 역보 종교 마진나 태근가 메메 주스다 역보 짝타 코마미나 태사칸 통송디 총아 쳔보트다 거리
0: 오 뜻소 또 아 이길 모두 챤 모두 챤 길로
4: 야야
0: Thank you.
4: 야. 어.
1: 얘로
4: 뭐야?
5: 阿妹，端端人家来接关去，婆婆你了，奶奶也不是休息多。全别去节目改档呢，婆婆你了，什么心不心，说这多。可你，他跟我工作结束了。
6: 某某收票。
5: 呀呀。
3: 妈，他过年工作忙不熟悉啊？对，呀，不晓得，呀呀。查些岁把天，习习都懂呢。查他没那得的些路子，查些出娃伢儿外，心都着个月。除夕节，随军拍戏节，插不切又不是。除夕节出娃，拍戏来讲不有。 社会民众为金藏南，雨水空袭他，天绝电变，卡拉月。小猫呢？插上人心电变，卡拉些行。阳性加气为平江市，金藏场面，每日天绝电变，小猫所写的月。小猫所为告诉，农民场面何如不如给天南修个月把它，金藏去出去拉巴拉电把些用个月。
1: 三对托，索隆根本月饼，小猫嘴巴上吐着眼睛，咕咕的月。明白人心，若把他婆婆年纪两个样，擦了把水。农民草娘都做不来，心塞了肉味，吐了脸色。
7: 哎，他某某也不做的哈，快给他倒下去。
1: 长二的车位，滚头的车马罗，小毛他，瑞他娘头，车车前边，跑步年纪，年纪跟俺都不一样，三头八枪血，全别给他动，刚被日本车给拿了，现在几个月那样，多些三男二十年，顶出血。
7: 哦，他那个，同时手脚没别起，送人家家的，他叫毛毛。
1: 搿都搿都麻烦，他就家家家他们一起，他的门把他都留好，哪里啊？
3: 一起家家家，他提前是没找事了嘛？他老那副规律，他没成家的，他说人家家乡人做那么多事都叫麻烦。没说把他，假如轻轻的出行，过去家么，南开因素素，周边村里邻家些言行，有人是讲谁？他们南开每节差不多要行，多些农民那么啦，长阿拉出，出少少的，从那些进。 看着娘们爹爹，你们可以作为那村娘舅亲戚。三头托，这不村改变呢，人人的王位的给他，认为流行中心去。况且，杨哥的杨哥都改变了，没有托，那是呢，错完了，胸部没变，落到他，都是节约了。改变完呢，三个托起，那把我怎么塞，人家军人他，人都特别懂得些些事。 这不村改包围狼巴拉土，清仓日日呢？况且月菜日了。况且人家给搓到了点呢，人中看他西端娘奶切片路里，三只切心血。况且每趟人中看你娃的去，这位军将呢，西端娘奶切菜，现在每日内每日扒拉，一杯军皮这边，一切切心血。
8: 特别为金州车间去，内地的车队请柬错，俺来忙为苦口心情预备些。内地三地多地区，忙错一难着，有些呢三地的车厢对吧用天一难着，场面恰如我初地趟。
3: ngarwe di ki tenba yong che le gen bu ta bu mu yi den tian ji me ye wong pen zhong le zai na ne sa lan du xie ba jian bu shu du yi
6: ne shuo ge du zi zhe bu li yang zhen de pu bie men dun ka chuo yang cha bie ta zhe bu li ji zha
7: Ya mi kimbe na kung tibu mebe ta, na kung kakba, na chu yaksu tunba. Go na, go yu kor, lo tsi ngidu, lo tsi jik jim jim hudu kwa soki. Ya mi ni chu tunsi, gyo bu qingpi tang du pip ta. Qingpi tang gi tunse qingpi lu ni, gye gab ki qingwa la ki yu be, ya mi na tsu ju si si. Zi xin gi nin ju le ju be, min chu di, wan tu gi leng kyo tab lam gi go ni, min chu na kung ki sawa gye t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kya mi gui ta, na kung la puk tu mi be to ni.
8: ຍາມແມ່ນີ້ຖັງເທວະເຣງຊິງຄີຍາມແມ່ນີ້ລະພຽງບຸຍກືລິມຍອງລະຊິບຊິຢືເບຊິບຊິປິຊິລະກິນລິນຢືຄະບາອັງຈາແລະວໍຍະກູຈິຊູສຸມກູກູກູຊູສຸມສານຽລະສຍັງເຈນລໍາຟູຄັງແມນຄັງຄີເນດືບຸສາເບຄາຈິຊິງບິຖັງນານຽດີຖັງດີເນຊິກະຊິລຸມເຊດີຄວຍຄາຈິຊິງບິຖັງນານຽແມ່ນເຈຊົງຄັງລໍກໍຊົງກິນນີ້ຕົງຊິກວນບຸລໍາລໍກໍລຸບຊົງຖັງເບຄາຈິຊິງບິຖັງນານຽແມ່ນເຈຊົງຄັງ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银铜参在酿制期，明了节制级别，节省起步比较严。明了大节节制，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坑穷给我着米色。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前，开连帮店卷个堂，密度脏些，木脚子鱼。
9: 铁西克拉米热不热气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团不，米干不说给那团月子。毕竟避免烫，铁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来卡巴尔烫，从康南那边有个中俄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难小别，过年皮包儿各所修三年，他是创建邻国的下浪，花火匆匆给人张，陆地卡巴儿，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吨松也过过过，对俺年初。
10: 哎，恒国这个大事呢，刚把困没得个，上不得不月吧？那来嘛个吧？我那嘛去吧？宁国大堂出来见过恒国的，给他投入得不起十亿那些。大半年以内，宁国大见过恒国的票呢，也不许不多。宁国大见过恒国的，见过个跌档了，送就投入多啊。
9: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月也不多啊，你就这样不行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到证明那照顾，很巧多啊。
11: 八卦四处啷个谈？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那段院子，院方八股张西康了撇档，俺从高了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瞧。八在林中堂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那段了，院方八股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瞧。院方八股张西康给我用的给直接谈，前列面呢八百里的那段看了大空气，院方八股张西康的给用的木质成本是一百，其他了八百里的那段院子。

0: 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라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꾸리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추 허브지게바탕 너주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순하래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어탕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징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대탕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Small Hindia Gung Kham Sang, Tanda Ning Gung Ki, Nam Shin Wan the Shu Yin. Chen Gwen Chula, Chimbo Mambukone Rimshin, Chabasim Zimbo Gu, Chutang Changi Subshinia, Chosun Pada. Medu Kung Kala, Chimbo Mambukone Rimshin, Chabuchung Above Gu, Chutang Changi Dunia, Gay Pada. Sum Tru Zeta, Chimbo Mambukone Rimshin, Nam Tip Gu, Chutang Changi Subshinia, Gay Pada. Saga,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Tune, Ni Pada Kambar,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Dune, Si Pada Kangmarla,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Dine, Nga Pada Nedong Shula, Chimbo Mambo Kone Rimshin, Chabuchung Abogu, Chetang Changi Sub Dune, Ge Pada Lunzir, Chimbo Mambo Kone Rimshin, Chabuchung Abogu, Chetang Changi Sungine, Dun Pada Tsomela, Chimbo Mambo Kone Rimshin Nam Tip Gu, Chetang Changchu Dine, Nga Pada Chagib Shula, Chabu Chungwa Bab Gu, Chetang Changi Sikjine, Chukji Pada Bozongla, Chabu Chungwa Bab Ne Rimshin,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i Sikjine, Chosun Pada Medola, Chabu Chungwa Bab Ne Rimshin, Chabu Chungwa Bab Gu, Chetang Changi Sikjine, Jurgu Pada Karub Shula, Chabu Chungwa Bab Ne Rimshin,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Dine, Gu Pada Markhamla, Chabu Chungwa Babne Rimshin, Chabu Simsim Babgu, Chetang Chang Nishune, Nga Pada Ruchir, Chabu Chungwa Babgu, Chetang Chang Chutune, Chu Pada Sirni Chula, Chabu Simsim Babne Rimshin, Chabu Chungwa Babgu, Chetang Chang Dune, Ni Pada Larir, Rukchar Babne Rimshin, Chabu Chungwa Babgu, Chetang Chang Chutune, Ni Pada Nimar,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 Chosumne, Ni Pada Garzongla,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Dune, Si Pada Gigela,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Tune, Ni Pada Tsochinla, Chimbo Mambo Korgu, Chetang Changchu Tune, Jig Pada
3: Tine Timin Zong Tang Chong De Ka Ginam Shingon de Sirona Shamla Jienang Chonggir Kaagi Nam Shingwan De Siro Na
2: Jukdu, Jomin Zee Kang Ki Lodo Shu Yin Tirini, Pyanta Shibye Tse Chub Ye Reza Thakba, Tuda Nam Je Ngadu Thirin Kor Lala Ra Chersim Ki Ngo Chidu Chung Thang, Tsemo Thang Bamaang Lunup Thang Nup Chang Gyu La Lung Jing Kor Changshar Thang Shalu Kui Tu Che Lung Dang Si Kui Sha
3: Small Hing Ye Nam Shingwan De Shu Char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i kandere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e jik tsudash taro nani nani dwe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da lemba di tibu dwe
2: da di hongho ma shi wala
1: di loge ba zhu tam ani kira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해 뒤잡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1: 왔다 저는 램바디 기란티 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라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러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민 김비 너 홍디부 메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 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면 나츠 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베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구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베
6: 也行将别过年年年前西土切日汤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汤年前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汤古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汤土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汤人民托那东普尼娘们林切切别也没你去吞切脚不清笔汤土撇汤云通也没你这汤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7: 也没跟别那个不疼那就说我只做两把过那我古有可我说起你大了明显给偏女点语他三三年他三娘真了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生住子亏扎的给了蓝西都可以想我给路么在地亏卡住清笔糖那年面接冲康卡巴昂扎 Lewa ge gu ni ge dun lewa ge si lewa lewa loke san ne loko chong ge ne dong chu gwen bu lam loke lup chung tang bu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 bang zha lewa ge gu sum dun nga ni lewa ge gu gu
8: gomo chimi chimi di gari chimi le
9: ba la
8: 年马修归的巴拉吉兰给马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马的什么行不及脏脏讲讲点点为谁个马的为谁马哪里巴拉巴拉吉兰西难的提哪里呀不列给谢谢人呗新马切腾多提马脏不脏讲一不马切提马哪里呀又被提心是多为谁个马的
5: 龙年修了种金白，连把人不进，我买的呢，取下了再随便买的，不那样子哇。
10: 谢谢日白团结银子，团结所在的吃给银那吒，团结给托大米那吒，金白的，明朝为南部小的。为什么？谢谢日白唐藏之马。如果得过，我原先刚长记，为什么的地藏康？破个重点冲水康，过大安杰吧，为什么的地藏康？
6: Yami kimbe nukung tibu mebata, nukung kakba, nukchu yaksu tunba. Go na, gu yu kor, lopchi ngidu, lopchi jikchen jimhutu kwa soki, yami ni chun tunsi, gyobu qingpi tangdu pipta. Qingpi tanggi tunse qingpi luni, gyag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 juxi xi. Jixingi ninju le zhubi, minchu di, nguantui ki lungkyu tablam ki guni, minchu nukung ki sawa ge tubla. Minchu ki gyurim nang, kapkya mi gubi tang, nukung la pukdu mi be toni, shokyun kangya mi ba, yanin sangtu.
7: Yuntung yame ni ri tang, tewai reng xingi yame ni la pimpu yu. Gyurim yong la shibshu yu bi, shibshu bi chi la, genlin yu. Kaba ang zhang, lewa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ye. 他是娘陈兰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十个字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叠年同区管不兰罗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0: 정주지 응원을 하셔잖아. 난조 준비 정주고란 근데 오미리네 주셔. 나요리. 개가른 배지. 난조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원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나 단단 내서네 아자니 비게 따가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미리네 주자. 고지 속봐. 지. 나 비게 돈도니 니 디투르 아자한주 개가른 배 오미리 주자 주샤기 균자 봐. 절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
2: Hello, 침배 문제베기야 현통지 임배 문제기 안하사 야 대비숑가 야 테레 안 카멜라미지 조고도 튀카네마 저 조고르바다 튀길 안 주디담반 제아심도데 제아심 제마심도데 구두께 바키지 안직 첨난도고 어 안첩제 안 어디네 손 구두디 단데 간주 제아리아 구두디 단데 도스가 수차 차야데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길라
1: 다한테 게라게 두스고 주는데 좀바다 난저 정신병원에 차샤비는량 난저 딱한테 쉬우러 폐경의미리네도 저야 체트 통신다 갑교체분은 그 유자르도와 단난스 고조대야 차샤비는데 폐경 믹스에 개주된베 짐주여 체지지
2: 봐
1: 다시다 단난스 게블로리아 여베 뉴주슝라미나로 다한 두스쿡스 대슈바라레 넘주 템하셔 치스와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 Sarbe, Pu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i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健康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불요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Hesung Sadengi, Jiji Ruyang Zhuyote, Choyongne, Tansam Dilingta, Tansam Saden, Tansam Tarkye Jeki Nuga Cheche Dangle. Yegebi, Taden Tadar Mungzuki, Laglin Bedun Gu, Zogdu Huda Cheyu. Bebe, Turo Sabadu, Yanggu Rengbu Sabara Shu.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릅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0: 딩안조 칼라사스리 키나조 컨데스 페주다네 디그리 만조 사가디 사지 야고선장 주브네송 중국촌 포뉴메
1: 녜덴 오스토 거디야 야정바체 오스토과 지천에 여우도와
2: 아지 나서 전예이 칼린 야무지라
3: 지게세 디구디 이네 저
2: 류텐에
3: 딩럽게 나와도와 제다 喂진다
0: 어
3: 타잔아 다시가 티다
0: 레스
1: 좋

0: 탑산디 쳔브라면도가
1: 아
0: 야
1: 사제도 쳔브시라요 마리 이내 레주 쳔브요르다 칼라 예두다 수두 싱팅 마리 개체쉐디 메스윈다 장그 야고체 딱제체가 요낭다 요 마리 토르데브나
2: 도스다드 진다랑게 상한데 심뉴시 나도도과 야
0: 대야 구지 야고체도 어
1: 르리 더도데시다 칸다 비주던두 더데브요리
2: 레미상한테 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嘿，嗯，雷米，咱俺的自动的这一对，让金大爷我全部存过了。嘿
1: 你到底忙碌到哪里？可没洗浴？谁的？看到没给带出来？
0: 爷爷，我是多。没给带出来，呵，现在新准也是大不了啊。
1: 来人！
0: 看不要我等这，能收单也合理吧？
2: 先生。
1: 啊。没有事了，老忙过亲事。电影人差呢，确实看明白说许多。啥子叫我生病？
0: 听说去年三岁的年过岁末，
2: 大儿些，
3: 真的了。
0: 有罪有罪，肯定要被对面吧。
1: 这嘛呢，新准给的让哪里了？新准给的让特色里。
3: 来，真的了。

0: 진달아 진달아 단체 미팅이니 이게 카톡 등기 등기 친수 키랑게 총과 속고 매송 별어
1: 이
0: 문대라
1: 지 딜레마 하류 닌다리시 무즈 베스시 밀다야 세미스타미도 가르사디 저 저한테 고조 레사브라드기
0: 민도
1: 쟤네랑 그 요금 주게 다뤄시다
0: 렛츠

0: 这个好姐有没？嗯，还行，我多。啊，他在哪读？你给他个亲哥。
1: 그래질 비로스 거르베 겹치 주니에 비로르베 아
2: 간시아가죠
1: 아 잘 읽으시죠

0: gari mangya da. Gari mangya da. Ki gari mangya yom duwe. Mangya da che. Mangya da. Mangya da che. Ha si. Kini gari mangya na yom duwe.
1: Wawa, tsungma sa.
0: Tanshin la mashin na yom duwe. Jindala. Jindala, kira nangda minunga.
2: Rangki shimasa.
0: Jindala, nangda minunga. Kaba nagdo. Kaba nagdo je. Jindala.
1: Nye gyabla chizu nye di. Nye chokwa yakshu yinbe. Sanpe yule me.
3: 김재시해주게.
1: 전제 그제 두시야. 뒤공을 전제다 진다지 가로 좀 두게. 한시 세미나 당뇨 맵시. 뒤네 레어든 뜻이 제시야.
3: 전에 마 용기 한신 배제제 이제 고맙고가 담버지스에. 뒤 잠민도.
1: 잠에 걸어래. 김현철시야 라지 톱시.
3: 니에디에는 한신 밑에 이제 잠민도. 산 조스 메뒤 차긴 가게마 되마 라니 아버지. 뒤제치 아용.
1: 你也听这几个人 쌈쌈하죠? 你也不给他这些下 还先给他个些下 认不认?
3: 今天后来你就听过了呗经过了等到海星才给他贴不着空给人送的呗我跟这送的呗空给鞋上陪的呗点点我什么都会光不是 니체는 첸첸게가 샘미디 랑바라면죠. 디제 첸네즈 창다다 디브리.
1: 샤초 먹고다 니에도 당고 시에.
3: 니초 꾸메. 첸첸게 디니엘가 무랑게가 샘미디 무랑레 로시라게 겜보다 뽀부지 차샤 리주토의 미디사. 티민기 시나게 시행문도 첸첸게 디제 치마지. 폐지 미드 수임에 나 실주도 매베다지.
1: 마르다 디 디카르사. 디 첸첸다 니에발라
3: 이마시 비어마다
1: 메카나라 제도 게니디 첸첸르 봐
3: 응
1: 제니 예발라라 보스 편이데
3: 페지 첸첸게 디랑발라 페단 진기지
1: 마시 니에발라다 마라
3: 키스네스 딘제 메네 시시야 민도와 라사메 호스톤다
1: 아
3: 前头过年给俺是内心过了，哼，你们到俺边上去，海星给俺写过么事？海星给写信过么的？前前的写的有么的？让爸那个写的有么的？车上都写不着。写那么远，好说，他的写么写好了啊？啊，等这写了俺台湾什么都用不给。
1: 발라 진짜. 로. 발라. 나한테 하신님도 유. 아, 김도 김도 고소도 숨자. 레스도 됨나시. 고다 같이 경과 좀 얘기. 로 용메달. 바이바이. 아. 진짜 신나서. 네 발라다. 젠젠 운에 제고 있나. 你也前见了可这次背后去，上个月也把那了可这次背后去，前见个也俺可这次背后去。喂，上个月前见了可这次背后去，
3: 啊，是让你睡不起。
1: 等着杨师傅了，
3: 杨秀达。

0: 시담 가능업주 뭐 심지르샤. 지당정 유시담 주장 요토르다.
1: 맞아요라. 딘제 말이. 그래 공부시난다. 지당정 유시담지게 더 숨시스큐리. 닌다 머즈가시에 퇴바 배주다나. 초입에서 토르침버리 말벨라.
0: 포모라 오늘 계시시에 캐부도. 마정 유자메나 사니. 초에 주세 토르키 조토 말이.
1: 딘제 가발라.
0: 딜레 한경 아 광키슈 최다고.
1: 정유 참마 샤스 데리. 야매는 그렇게 수준난다.
2: 그지. 세미구쇼.
3: 현나는
2: 좋아.
1: 뭐라 주머리샤.
2: 니다 가지 원매다. 우지 니야 가지 체매. 다들라. 겸난다. 그저
3: 초래 말래
2: 못매다.
3: 다 유교라 거제단 가미.
2: 겸난다.
0: 다티.
2: 저거 치다.
0: 그지 기다 방난 말베.
2: 구쇼.
0: 쉐미. 쉐미.
2: 그지. 구쇼 기라게 먹히기 위해. 아, 저 유드네 데리라.
4: 아, 몰라. 아, 저거 나스던 게.
0: 어찌 요 말해. 교구지 니엘레 월카와 깁다.

0: 야, 민다구.
1: 어디, 연지? 그리고 우텐 이게 장인나라. 취계 주교 주야로의 진토. 롱의 난도 제교. 치도 봉이 되지. 말해, 잉나, 디디.
2: 암라. 기랑에 빨라 벌는데 쟤는 인비.
0: 쟤 말해, 야부다. 뭐 이렇게 김을 쟤우지?
2: 빨라, 용구지 배.
1: 아, 지, 다 진짜 고아 용구리. 디 참부 요 말해. 계시랑 같은 제 재비나 지망 알아 둘이야. 와차차시야 용구 말해 봐.
0: 영맨 수위에, 용쇼.
1: 말해 말해, 얼른 고다. 얼른 고다. 다니엘 미툰 시에서 용구도 그야.
2: 암라. 기란 직딘 디토기 암라 약시드지.
0: 나자리 닝지.
2: 야 고유.
1: 시이. 로디게나라. 랑가레 가송아.
2: 발라. 기랑카 송유. 드지나 암라. 나랑스카 슈급러. 수수르도 체요 마지라. 수수 용마샤치. 베티님도 디에브지.
1: 지. 수수 욕샤요 마리.
0: 오태이 녀랑 셰다. 폴룡 저와디 드리네 송. 나라니 파가 저와다. 랑게 나 켈림부티조. 락다야 오치마도. 녀 남야 야치그메다.
1: 녀 켈림조. 랑시엠는시 지그이. 你啥哩啊？阿吉哩，你年纪蛮小中啊？
0: 是让阿吉哩。
2: 爸啦，钱没呗？
1: 哦，多少啊？两三银的。
2: 爸啦，刚收钱子。多少的？
0: 用啊。

0: 고시도.
1: 왜? 이게 되나? 고스 샤 참새 갈딘 통치고.
0: 통치. 잔샤티 와드웨. 잔규시. 가당 안 좀매.
1: 얘랑 샤 참승매다. 얘랑 미세기 레전치 저지 체유. 제당.
0: 나 시에다 심매.
1: 걔 정말 레 고지 제사.
0: 처음 그 당을 깨요매. 시에단 통아리.
1: 얘 초구매. 님좀 요나. 깨요 요마시. 걔 정말 시. 규시.
0: 아 진짜. 야야.
2: 뭐야? 대제 대제. 샤르샤비야 다가삼 셔이 헨게 슈세가 슈제 궁에서로 디다 듀소 나스 승비대 제베 쫀아치프치아유 샤르나스 도보미세기 양세체 두고주 고야 디지수이 고로 지수죄부터 숭게유 고니 조스주의 세무라리 뭐야? 오대 삼아 숭시슈비우기 세무라야 비로
0: 그렇지 아치 용마지 내 시에단 캐스 조브지
3: 도마 고로 你怎么跌的下？我是跌的下。我局长，别冲击！
0: 你这白痴的，阿姐。
3: 要工作，工作不行。我要做事，我跌的，我跌了，我跌。这次，呀，挺牛的，阿姐，没事的，没事的，没事的，呀，挺牛的，这挺牛的，呀呀，挺牛的，不输给谁，嗯。
0: 미유 매매 유포 출료다.
2: 가래.
0: 미유 매매 유포 출료다.
2: 하고스.

0: 그린다 플리치야
1: 도리치야 도리치야
2: 경치
1: 도리치야
3: 도리치야 야 야 씨
2: 섭섭인다
4: 섭섭치
2: 어 감사
5: 감사 니네 대한 욕 말해 나 저 샴네 뉴욕 시기
0: 나 녀로고 녀로고
5: 니네 대한 욕 말해
0: 도스테드 메게 파이업자 마직 당하다 안 한다 하이신 하이신

0: 야, 뭐야? 기라데 도스 좋아, 도스 좋아.
1: 마로바 저거 유니 로바한테 도. 야, 한신. 한신.
2: 마테
1: 한신. 란디, 깜 가르쳐서.
3: 란 가셔 봐.
1: 마란 숨제 도 제사 요미. 야, 니 겨 쇼다.
3: 와 와. 제만 뉴교 차가도 님도 많이 올라. 냥가 잘 하요리. 야, 뭐 되나 해서 쇼.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나 구구초
1: 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 주제 권도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움을 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이네 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3: 야 미키비 너 공 대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구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야메고르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베 십수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허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링고 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인나 덴부제 능면리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드리는니 링고 딱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부인나 코나니 심부 가부 용부마제 고년과 여부 능시 심수 용부도와
6: 미글라 딱제 제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구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明年기 내퇴무위네 신투블라 경충기무위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계린 방딩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탄 미 세번 미통과 믹주튼과 미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탄 모여라 카바르탄 송캉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탄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7: 아야 자가 기사
8: 자들레 돌돌 주게
7: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아
9: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这也不是领地
8: 这样我是恰恰, 都是也做口下了
7: 你让了别去当下的, 韩立方给, 吞下杀了的人的, 记录了呀, 你没我了呀, 慢慢细细细的, 南部了呀, 南部帮部, 也不是有的,
8: 韩立方的, 我那也要读,
7: 韩立方更重点给, 阿们那个帮的, 文字也不是老弱了,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方从康, 公司彭冷苏, 미주산비오 한리팡 총캉 링골샬람키 계급 록체 카츠 한리팡 총캉
10: 菜当人的绿酒囊囊跌当囊天不切
11: 这个工作不错我是军人经理小酒军中心经理嘛我要动家的你自己的
12: 苏布尔中大那亚的呢他讲的街上不是的他把多人应该苏布尔内头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件的街上不是他的
13: 这身体的车都绿江能我拍摄
10: 绿江军别社区里给他给点了影
14: 马上就去军队呢啊你在打工这轮的啊你太大出不去电影的觉得别出不行这里下
10: 既然苦养的生产力给他给军事营
14: 大龙啊大我解决电影列车生产苦养过把养不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11: 留在电波群的身边没事记不动
15: 身不记不住呢叫我考虑这边的领主用的
16: 三月那的冬月那的多月那的菜人不觉得卡车小就了一下
10: 电话马队给我素养呢汤不穷了铁脸泡把劲

0: 아, 쟤 걔랑 잡으시도.
1: 돈돈 예민 배.
0: 아니 고민도.
1: 니 고민 돼. 니 고민 돈 또 돼.
0: 아.
1: 야면 또 통게.
0: 니 토싱매.
1: 알아 토마시냐 소리. 디 근데스 토미엘 때 유리 제마리. 카 강강지 좋아대 유리. 어스토. 아직 안 났으면.
0: 니통 신부시도 진달아 키란다 주저 호주 도스 참르베
1: 언니 로마 조고서자 딘제 지레다 시린 가려리 라로 접치 나다미
0: 키란 토르 데브나시 점플링 키란다 참부메네 나 와와 키란다 참부시니
1: 계지 디안 세프시아다 호주에다 란로 가리 니가 다 잡아거리
0: 아 쉽지 진달아 키란 드리 로켓은 누 죽으시라도 넘겨다 맨자 소시에 키란 예스 난 바오이
1: 이제 엔 퇴근 지금 누구에
0: 말해 넘겨내 지부도 이네 드리 넘겨내 지봐 지만에 즈르즈 죽으리
1: 아 야오도 계지 디안 야오시에서 드리랑 같이 했어. 퇴근 공항 안에 쇼앙하랑 지그리. 드리니 뭐 해야 되는지 같이 해.
0: 니네 하스 고마서. 마신에 내가 팅엘이야. 정세 대두니. 니스 코메. 니에 대두 강배 토가 자지. 뷰게 겹다. 경리미. 게시베 게닝규. 탄도 딜레 타리메 살이야. 랑고 치메 결함 치세 당에 게 구두. 니에 스메 나리야. 마다 지금 임베 니모 베미 된지. 가르 시에유나 콘슬레베 나리아 삼부 가르 수던 거나 숨기 남자 딘제 체제 가르 수준이나 전부 린치 못 딘제리 인제 미시다가 저거 삼지 하이신
1: 가르치가
0: 개매 나 귤이 무지 랑게 시에다면 고마죠 랑게 나 와월 시에시단 지르베
1: 니가 왜 시에 니도 두고 쟤는 니는 뭐 계셔
0: 아 디 니가 랑 민주 지야지다 제부 겨고
1: 딘데 시내 용아 민주 가래
0: 니 민주 지지 몇 도시 되는 거 하이
1: 前当初我们都不内衣娃娃全过头
2: 你的眼睛住着花儿在对我笑睫毛上翘

0: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고고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뭐지 파주 지골 함미 지골타 양규 강당라 민의 주거 체험식인 섬디 둘라 지고기 능부 대유배 상의 템벌 진내 제달 고토라 배신 딤시 체외 공부 윤진 배양 갈래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타 티두 고토 능부 대유배 닥제 체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3: 박바 스주 랑바타 세크 케바 소기 박베지기 네드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쯔다다 베주 낭초 박제 륜중다 렁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지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메바 쯔다다 베주 낭초 유방 바쿠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트워크라 다큐치 유방 바쿠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계란라 바베리기 네트유지 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리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첼레기 라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4: 유방 바쿠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트워크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레미글
3: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응아 구구추
5: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통외네 신투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계린 방딩 주영아탕 미토 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미그접지 지바탕 미 세범미통와 미규튼바 미깜보소기 내퇴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라 펩탕 오열라 카바탕 총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Rimi Nyamlin Nangshokbe, Kunyi Pibar Gesushu, Sanye, Hasa Chongki Lingor Sharlam, Pahuo Chongchongki Nyinjam. Luji Khabar, Lego Ye Guji, Chuchi Nganga Nga Nyichu, Jik Dunsum, Ye Gugugu, Dun Nga Nyichu.
6: Tanya, Changa Kisa.
7: Chadele Dur Dur Chubi.
6: Changa Disis Kiwa Keyo Mare, Rampu Lo Chinchini Mare. Hanli Fangdi Pechis Tanda, Dinangi Gyubzi Zoni, Rengchunga Menzari.
7: 前三家的捐情名都拉张那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别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站起瀑布当所以这门有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6: 韩立方的
2: 温内要多韩立方更重点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米州三百五韩立方

0: 야고 차동아. 메토드 미래나 레베 소시면 누구야? 야고 가쯤이면 너. 지구시라도.
1: 제 상무기제 아님도 난싱조
2: 병아시다.
1: 커커.
3: 지나라.
1: 라그 공시 참가 개기제. 맹가나라 추중 인습시 아주미 유입시. 내보다 내배는 미 삼시 오지도.
3: 레친다라 녀신스.
1: 안디.
3: 예.
1: 차도 글로빌로 뜻이 차더라는 게 연기. 뒤돌아 잡아가라 녀사슈라.
3: 레스.
1: 조이.
4: 로.
1: 녀조 제보 요제 주지. 세자 비엽다가 아주치도 계시해 주지.
4: 레스.
1: 제스.
2: 로.
1: 스슈다 좋아지야 드랑게 연기야.
2: 레스.
1: 다도 제야 예외.
5: 네.

0: 지게비에라게
1: 当天马上被其他人组团的制作了拉住卡奇国的事呢。男性说不，起来很着急，没拉住奇国的。YouTube看见马下过呢，爹老师跟我匹配，家里的有人不听这男的，老师听这些。我来给你拿有人不听这句啊，你们给这马太上的。哥们说，俺们老师给俺推子们，唱个些不咋咪。
0: 생각해 시스나로 마싱아 레어디 진행 마시 이는 아주 뒤 코네 레어디 다제 셉 제비 상면 셈 셔로치 강 구지네 워크상트 진행 파 공신아 미순지지 이네 뒤 지단다 기지시에다 조송나 바로 대주 상매 다르게 된게 뒤 첩 지르죠 그냥 거리 계승이 녀석과서 시기 삼나 나기 스티지라는 시야미 가슴제대로 다른 기술 락베나 유배 일찍 가지로 띵아주다 제 제배 인쇼 시장을 대시 체리 제배 인쇼다 맹각 제유다 제 인쇼 차도기 지쇼다 제 인쇼 제지 다른 쇼지 계속 감시시 출시야. 내주디 하제 감시시 인칭샤. 제장아 줄람사 세타비 고기.
2: 신규유 투주 약수 초조 있습시르 봐.
0: 되게 주시다리. 네 되규네 투주 약수 추주 지다. 타는 강조 교체하디 개시시 지규. 작바다의 드럽이는 잡으러 지죠. 다른 상만이 저 드럽 선자. 인세지 견어. 그거 참시 오지. 그 집식 개발 야죠.
3: 단도 능구일 게지 영 체제 림창만의 주디 칠마 협치슬러 계속해 지팅해 주나 지지 선배 같이 등 체년 조 선발 연계 없이
0: 당구디 베테나 제주 링 휴진이 미디다 저와 마셉치 미디 삼정 엄마 가리미 심체니 미디 베테 수조 제주 마시로 스교 마시
3: 니부디 맹안의 퇴사배 권주기 수군의 줄 심고다 능매 심수 영도 손부디
0: 더도 맹가나 맹주 지시배 권주로 최소 60세 없이 내효 유닉 소총소 우지
3: 대진 사고배 정치 체가 용도 합 선자 소총 남미 정도 약 총지 중족 세자 텔로
0: 중족 세자 텔로 나주 카세팅 세 권에 맹가 딱제 인수다 최대 도구 주기 딱제 제배 제부 용자 제배마도 개제 유규 엄마지라 양스군 지규 엄마지 시부디 베테나 제주 링슈 델 한부 예샤 주도 개군이 사케지디
3: 랭커도 뭐 없지 제주바승부체배터네 킬레게 당체내부체배마체 내주규응체제 제주배로칸배레시기빈슬럽지
0: 만주텐제시야상마 제주바로칸배레시기빈슬럽지도 키나수디다디
3: 두남야앙탕원시기빈슬럽지

0: ngansu chenggang gale gibje suwe sitang sarshu dri changmai ji da
1: thong ma ngansu changjo da dong cho gi jeju ge gang che chi da nan xi ma che pha gi jwe che shi de ding da ki jeng gu di sam xi xin ye chung gori thang de ti di ya pha be ga ri xia ti ngong bu di khap dong da ye chung gori thang de ti di khap du de be ma che thang ma sa ya zhe wa du ji mu di nian jo chen be du zhang chung gori kong ge ji u mi neng xin thang de kui nyong bu che de xia
0: 前场第一团呢，制作个从哪联系也会有成果的。今天去哪个热瓦达？俺做胸罩个表演，解决起些干面。俺做独立切别，面部三七长下，他最长不拉手别，长脚个起的个，人皮也怕注意，顶脚也会买不到，三七嘛切吧，光着手啊，跟着大爹同我手个起的做牛主意。
2: 第，解用长芒的出了，大家这边接不是？广东的、江苏、山东的设备，啥子卡机的，西藏那边呢？多少个解决经验，俺就记得常州解决经验的测评度。多少对呢？他人个团建的，推到他就结账，偏在要西拉团下。长芒咖喱卡斯，
3: 他的，长芒咖喱卡斯，哦，吉祥堂了，
4: 吉祥堂了，吉祥堂了，吉祥堂了，吉祥堂了，
2: 长芒咖喱卡斯，大年初一。
3: 국家的干기부터왜？我这국家들한거지뭐？怎么说？开지마리되다지금이라게랑니힘들잖아야가리이매니신의시엔스怎么说？카페도야망차는포디분도야죠
0: 지금들제야하도 자오니 마지. 넘지마도 공식미지.
2: 콘.
5: 오.
2: 다당아 하발레스도.
5: 레몬소. 오래 오래 오래. 세야라 둔다 개침부지 교급하수 로피로 쓰기.
2: 맞음 어렵지.
5: 안녕 오사 진다라. 교태도.
0: 네 국가 디간 기부도는 제마 양스 대가쇼아.

0: 지금 저 라셔 어디래?
1: 지금 저 라군 감사.
0: 지금 저 라군 감사.
1: 왜? 디동 디 쓰시라게 권 냄새 봐.
0: 디디 인거 좀.
2: 레게 좀 제야고 여비니. 다바 동료 제대. 남도 사야라스도 두세다 차샤. 총샤 레다가 넘주디. 총샤 겹러다가 동료 제대기사. 그 뒤이니 다와 통도 하치리. 카세세 제부뉴메다. 차경무마고리야유네 레조르 클라던주파샤 추제뉴뉴요마시 띵벌라 다바쿠야게 쿠로디니니 데존촘르 크네라스뉴베이나 텅도 다바키야게 뚜베디니니 엘웨 줌띵제시 송샤덴주 로큰제스쿠유나 나무네 고츠이마소 띵제응우네 공세 샴제마시베 고마도 우체 가치구유
1: 고마소 아지게 방라 키랑 럽러다야르 뉴게스 아지게 량라르 텅다 케체미시 슈유 야면의 제마 럽러다가피
2: 용아, 지금 쇼라. 나 키랑기 야름도 나야 돼. 문에 항생기. 경고 종아. 지금 량라. 재능한 니의 주인. 자리 하루 유네 소나. 시. 지문님 벌도와. 문에 균념 주기. 난념도와.
0: 되다.
1: 지금 량라. 까면 쇼디브 유나.
0: 시디브도.
1: 니의 주시 좋아나 중에.
0: 조추
1: 근처 충도
0: 라롭다 가시
1: 주의
0: 나라니 롭다 차르샤 나로 십주시 니이 라솜주지 시바 로솜주 야구여시 솜주 랑기 페이치에시 라능시 정중대라 전단체 외표미든지 로솜주 리두 두주 약쇼시르다
3: 切菜切菜都是切啊，你看那洗不洗的？呀，他给我做那么多菜嘛，谁？呀，这这这，你都水痛了。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菜切，看那洗不洗的？切

0: 나래 가져가요 봐. 가와지 뭐 깁지.
1: 가와기 내 링민도 제자 나 초여비.
0: 스마사 저와 차다시지 가바스다 달로무지요.
1: 하고유. 전례치시 차선 넘겨 좀 세셔아. 장치셔야유.
0: 됐다 그래. 영아, 얘네로 손수소, 되다. 미상마 인생인 숨스 냐오마지. 또 스냅두유.

0: 당고 랑게 구베 닝크세야 지리 추시데 녜데비 야오시라도 이네 랑게 추시디 토위 공사 지단다 지단 체는 지부지 간시샤
1: 라
0: 공사 남미 창매 랑게 상와 토위를 캬프시 세브시에는 랑게 당창 세브시기 녜체는 랑 공사지 아유 문에 당창 로브치녜 이는 추시딩 아 제과야 매바
2: 俺做男性的，你们那前天开始训练前的前途没吧？你爹呢？你苦个屁事生的？
0: 我是当你们那前天不要马事了，就是当个从小卡地家不能行，我做卡地家的不要马事。你娘家这些哦，说不定，俺国家的六大青年前面，不准给他接你去。
2: 你觉得哪里一切哪种？你也谈的不多，男性做白从小的一些钱皮，
0: 你也开始有没谈多过这么多？코네 팔 약다도 디 랑 코네 팔 베마체 라제 토 주유 충고시 티다 쳇지 미치 레왕 군도 조야 각스 제시 세브 시에노 푸중 그 타제니 시고 있나 인지 로다 쳇 거지 랑 담가 체 아니 요시 니자 야부도 레네 퇴비 있노 디기 덴베 김지마 체니 교가 정대 다 보고 로스 겸니 깁차제 대 아요시 코네 팔 비 있노 连王军都打劫，开始请你对内切啊，有谁？

0: 동원에 계셔. 아르코티 암두.
1: 교수, 세찬 봐. 또 있기지.
0: 츠마사. 대정원에 좋아하시다도. 라임도 데로모시오. 슈고 공부 수지. 능이 칠조승조.
1: 나.
0: 왜? 여신스, 여신스. 칠톤 세비. 감주네래요. 감주영. 용아, 톤시에 조리. 라섬베
1: 도민도 티진
0: 왜 지 가방에 차브지 니얼 히즈 게세브치다 디넨 안하소 주두 제초지 니감 용아 감정 하나 랩죠 용아
1: 셰프쇼아
2: 감사
1: 포브시다
0: 니에드나도
3: 왜?
0: 예, 신수, 신수. 코즈랑 시험을 좀 해. 카바 양성을 기능이 홍도 해. 당연다.
1: 야매니아 랭치쇼.
0: 랍상이. 승마사, 예, 노시아. 둔다 가리, 쉬다. 예, 혁신 연주.

사드 빈조로 피지 동외 문규 규두규로 흉능 개비 변종사비 지도 댄비 벽이 주진 띵여티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드 겐강불요 초두성종의 흉능 개비 계급이 겐강시에비 토가 서준체규로 흉능 개비 변종사비 탄삼도 댄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 단리 예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 라린 베드윈 그 조두 후다 제유 예비 튜르 사바두 양주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제 댐비 지조 링루기의 변종 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튠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관 송종창

0: gunyi ni sida chubi chi gunyi bar dawa ke kya du chi ju ri. Di renga chi du du ji kaba an zhang na, le gu ji gu ji, zhou ji ji le gu tang, chi du zha si yi gang na, bu rang xiu yu la sa zhong chi, e ji song gu zha si yi gang yin xie. Da xie chung chung ki ten du kaba ni bi du chui na, nian da jia xiu bi chu zu gu ba ni, gu mi chu zu gu ba bar yin tang ka lang jia tang, da xie chung chung ka ngin nu yi zong. 中央先看国有松秀带去松秀给做内图比如让秀用家先看国有松秀等这位银不学将当卡巴数据呢天对其的大追其就银把当大追其控诉马都比银不学家家天对内对卡电别的三年级大追他就写就大归写就的
1: 내디니 차념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천의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천의 치와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켜진 갸중원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스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나와 죽지 삼 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地地季节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二松地经住新年二十四不他俗不经切了米尼哈咱们他季节几个松就年十八二松个月别日季碰月缺年速度七十时混最前用错运年罗尼十三季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通着雨。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单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热亡。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果汤呢得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우르웨 바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에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해라 교치시유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구를 썩네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讲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Kwanzo Chimbe Shuu Tuu 강남 림부시 체육유 펑규니 강계주 제가 시시시 헌즈류러 샤시점심 속시탕러 교시 하장치 윤대남배워러 처지리 지리시 주시행어 잠 교토기유 年个七位退宿, 女秀与贵主客, 索下闲探读呢? 最给求自己, 激励给主赞, 丢脱不他, 中期, 激励恶主赞, 年期, 激励习主赞, 江期, 격续了, 求自己, 激励顶着呢, 给主牌, 丢脱别, 行者, 哈将有不语, 江求作之呢, 在当托, 旁个主客, 美国铁锅, 杀了点呢, 류축랑롱티베나바디하자지차냠가와낭 퇴즈추신교 창자단토기 강양미교와직경미에비 방보타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시에비 미미롱동도낭양 강초기문의시에나 창자단이 헌즈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 디가 기싱 디가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되네 최소하게 코알 팔미도 훨씬유 창단기 서시체미토 장례대비 속자망고 양란소스 초알류신치 휴기 콤참 남양미교발 롱우치동기 처지취도 코웨균타 체미도 信心器。

0: Small Lenge, Gungam Sa.
1: Gungam Sa.
0: Nam Lenge, Nur Junshi, Jungian Sugu Namja Sibara, Gasushu.
1: Tingdi Sengu Ki, Nantun Zoni.
0: Jigi Suji Xi Jinping Ki, Degui Ledun, Siri Ji. Chetup Sadu Dan, Sushi Huda Chi, Nama Jinji, Totam Shi Shi Shi Tor Dan, Tujim Same, Dana Si Shung Ki Nawe, Chuji Tortuba Chiku Ben, Nisuna Yu. Nga Jungian Gosoloro, Sugu Kaki, Kho Chube Chetup Jidi, Degui Jujong, Tingrup Jinla, Gundi Dan,
1: Diluni, Jungu Hunjenda, Unine, Logia, Jumina, Kowe, Loyin, Sengu Namjana, Muji Sengu, Gichi, Ganglam, Sibena, Tirin, Jungu Hunjenda, Unibe, Gordingu.
0: Dilutin, Rangeti, Surin, Richanzin, Zenta, Genu, Zendo, Yurti, Le Shu Lambu, Jazer, Tangwe, Goro.
1: Libanon, Sishunki, Libanon, Gidin, Chibi, Dangi, Jiyu, Mansam, Chujula, Mudun, Che, Ujita, Isidanki, Mutudi, Cheshida, Libanon, Lugudo, Chachu, Bilu, Juyu. 이란기 맨디 초가기 주슈러 가동 체규 구규로 유보마세 어디탄 이란와 최무치 교수 동규 인시 주배 고소이 샴나낭 퇴시도 남시로나
0: 대구 총야 팀상 최동만 보단 저화유 지접 수지 시진핑키 대구지 레드 줘봐라 타블릿 해 보고 위시 사드 최시 후다 체대 도담 제다 노르신 체네 협주 추제 토르 당토 팀상 최동만 배 땅당 지슝기 초지 소로 치 구시 숨바시 Ngachongen Kuzuloro, Sukukaki, Degui Tingrup Tinto, Jojong Sejuro, Toshube, Setup Jushu Chirtane, Mangpian Shushu Yabutubata, Jinuki Tunjin, Mangzu Ledon Se Chene, Kimsang Chitong Mambu, Jinang Tudu Dongshin Yubashi. Mirue Kong, Fujian Fuzhou, Guluchi Junmong Degui, Gengun Sagana, Misim Gawi, Setup Chile, Degui Tu, Shipshu Jumge, Ngakjewa Ta, Nyurjewa, Zangzhuwa So, Lenam Sarbe Nizub, Tigara, Samsachu Yubashi. 福建福州重庆的鼓楼区居民地区的女的话政风起得地方多落沙市一边卡了去拉索吧看国内地方的独自也送不起地区的来端的清山车东忙不谈这话有了忙说的是怎样这话有直接说的习近平起地区的来端透了这样的你懂就批了了空福建福州居民地区的随心能我配合其他的钱呢最重要其他不送端那么的 其他的钱呢，忙做的策划技术动了他。其他的钱呢，忙做的许多协同突破起去吧。其他的钱呢，忙做的点赞动了他，尽量推动动过吧，接应。三年时，这些能够直接出席习近平去重新谈重点的德国的片呢，忙做的策划其他的见面谈，你们用什么别的去做吧？现在可能有没见听到能有。 直接出席习近平去，德国的忙了些许多，得到准许敲了当的，传媒管不到了，德国的些许准备，德国的些传媒路开始说，就来去这边，你说哪回事？直接出席习近平去，甘肃市铁总那个了，出发几步些，说特别热，有些什么事？中国中央党个老部长制作团，点个西北老旧部也给个什么话？马副云去。 대구의 조경자교대 지소조경기 멍시탄 저와유라 망송갱송탄 리주시규탄 저와양유 당그 조진 조지부초춘 로드윈 시진핑기 소신능위 당중양기 당기 시림조경체교로 고치슈 체로당대 망조라 십슈주규대 대구의 조경체비 권주스탄 퇴나팝사르지대 시림조경체답라 유도 동구시소모시 당그 조진 조지부초춘 총계단 총습기 대구의 조경체교 로주기 퇴섬사바르렘네 Дегубди, Азису, Дегуйди, Цибе, Шипшитан, Дегуй, Чуйдюн, Чуйдюн, Игзи, Кези, Мамбу, Дэнси, Сагукаги, Дегуй, Чуйдюн, Чуйдюн, Сарду, Чене, Чузе, Туасин, Буйгутабе, Семди, Шуйбаши. Мангзоди, Цовара, Дэбду, Джунси. Дегубди, Цимба, Мамбу, Азису, Мамбе, Цове, Цом, Дюйдюр, Гури, Наю. Недонни, Сази, Луэн, Дава, Губара, Мамбе, Цове, Цом, Ка, Тамбуро, Дегуб, Жимбе, Цуде, Сази, Сум, Чуйдюн, Джа, Чеси, Дегуйди, Цуде, Сази, Уису, Джунгу, Сую. Лонинди, Джи, 罗松家具确实贴着切的你都女生了也用的拆迁预备似乎什么引起重叠了确有内贴的东西四天切余你都女生了盲片作为从提重叠的杀鸡的中央一层拿住不谈你都松之了盲片从重叠的关键的云人没在四天切余听个下了也用的盲片作为从解冻这些松之松你不谈写不需要每张同学的记载出叠的也有不是 망조 까무종 강당도 심었나 제라 뉴스타 사동 김리 냠수 소지 차수니부터 시제 초배 국 공통부 마세 르네타 조싱 류수 소지 십시주도 뒤유부시 겐괴다 주군이 대구지 윤대 총명이나 직접 수지 시진핑이 토크를 낭세야니 당가 소진 접지부 소지 시주 차도 저당 什麼 제대 겐괴다 주군이 십시 말아 된뉴스 당토 다자 대구지 겐군소 니세 겐군 조름 사제소 삼사초이부터 팀상 류수 니지 70 시부터 응가동이 체례 다종 시기부시 추구 만자라 주가외 니드윈 탁주 차지 군편 장신지 주사 치 숨지 숨지 손이 유진 타로 치 주영어 망도 동주시 망조를 뜻의 주인지 편유지 주도 유주 딩섭 전에 예급지 방심

0: 당내 지부소 사자라 파고 제시 요래마기 전대다 매매놈주 카지 가유 제주이버시 아리가마기 진도 배세진인 지소 베레 년주로티 선주 배우라시나 지능아 배세 순소진인 아리마미지 다 인지마미지 이라 정주디 에블리 카마 댄시 막송초 제람도 쇼리버시 지빙게 사지만보로 제제니인 초라 창웨 당위바타 총성 종토 제제니인 넘싱이 못된베 미 추추라 매견포바타 캄바카지라 도르균포유버시 루다종다 공지종기 사지카지라 차지라 법규니도 당위버시 지빙 제금 좀 주의치 내수베바라시나 초라기 된베 넘주카지 동섬샤바타 뉴주슈람 카지 강동 세버시 아리 런스 발로르 전 공시 싱글론 세베 젠제 메슈품다 데 지동아베 세니 슈제닌 폴로리당 아더 편동 주대 지급 마르케 중내 편동 대부로 도준 셴포 포이버시 아리 제거 컨트리다 카조 주지 주장 어스커먼티 지제 진인 편동 대부티 페스르 니도 뉴스 잡지로 시내 라스톱스 유지 주의버시 발로르 전 공시네 아리 다웨 콜레 토 쥐베 쯔시 총례 님네지 롱도 개진 시인베 치조지 다딘지 바르게 된진티 어리 다웨 콜라라 랭게 쥐베 티조르 슈겐 티브지 섬제 쳔보시 쥐베시 쯔미 넘시 쯔조지 쯔제 니닌 용자 쳔베 치 서슈지 닌슈나 니도 니 쯔르르 쯔도 쯔보네 쯔베 파라 어느 노 튜진 하세 자자 자주 섬유베시 쯔도 쯔지베 파라 어느 노 튜진 하베 니가 자주 곱주 섬지베시 다딩디 아니노 슈제티 추제 증상 파라 렙스이버시 점니 남시 저조디 몽변다와 카세나 남시 님버텐베니가 망도 주수이버타 자조티 남시 진내 주뜻이 세네 야고 자주 인시 주이버시 제베 중국 인정 단나도 중국 예급진이네 정중기 초노로 인라 겐금 시베지 거공도 분야 인시 메다 정중금 시드 냠내지 뜸주 님모 링시 버시
1: Lezengi Chiu Tunga Nansu Nyamdo, Chungui Giegab, Chilindu Gyudu, Chungui Ginkam Kizibar, Nyam Linsh Nandu.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업이 또 세감을 죽자지 부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부부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0: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사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낙부방부 야 부지여래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3: 阿玛拉的巴迪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珠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体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尔退给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长秀秀罗给帕车你过去快递四图萨特南西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
4: 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苏泊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六周对我一爬出你过七块当不当堂
5: 这里俺做老一爬出他们的安尼两把嘎子这里拿罗里亚波拉摩拉里亚昆州的安尼娘族我内的肯定的都是大家中对小小学我的这个

我们这把就是可离了嗦第二天送俺就去马东生产处去了不是黄不进海这是的了第二天送让马东生产处给我是女没去了不是土罗姐姐马学习赛我一个岁了全没被来个的这枪玩的 아하이 계시 녀셰바 차셰기유나 라타부도 선토마시 조르게 다천링제기 미세디게 스타다스 마세 랑게 코네바스 레데 섬쇼아 테문하베 니즈데 상마 미수지 셴니그마다 시마도 녀장 파마 닝구슈마토 비소리

0: 야사쇼
1: 딩데돌라 니투크데도
0: 자오상모 페사샤 총수니르 마츠다세세비 뒤응게 칸고디나라 몰라시투 죽은 신라게 피에 구슈샤
1: 따라

0: 안타낭다 요마트 봐.
1: 좀 봐봐. 당도 맹강기 차긴 야우시다 요지. 데데 컨톱지 두개 뉴럽지리. 좀 봐봐.
0: 아자 템부스스노. 그래 저래. 아, 애틀 맵지.
1: 도동 안 믿고. 얘 콘스이지. 나도 지그래.
0: 中医, 我姐妈呢, 巴拉兔嘛这边。
1: 爹爹兔子, 巴拉他就没空拿出他们, 爹们他们是, 也特别大姐控制过了快要都会带我, 用途。 格雷吉普杰大臣凌晨进驻大托布什，对此地久久不顾意。

0: 아하이 지금 왔어
1: 야
2: 진부사친 让了 卡约马吉 我是隔壁国盟姐 高国昌给国国的吹下
0: 계지마지 랑가 단다 학원 리샤
2: 학원 내표도 가르쳐야지 먹부 매부 차수라 침사에 매부 차수 예 암라 예 암라 콩 단다 그치 체유나
1: 낭다 요마지 아하이 심지어 마지 아 낭다 요마르다 다 동안 좀 믿어봐 我 심지어 마지 아 再见，来年了嘛，对吧？让俺这里马路呢，这么送咱。马顿处呢，不有那几啥什么呢？还想得不得不人？马赛，他都迷茫过，让他退回去个钥匙了，让给捡了个，让他入教去个人。一年阿海，穷对呢，俺们都马汉那了，该来给点子。现在开开心嘛是？接着阿海。 진주 좋아 근데 스케우리
0: 토르데브 나팔라 가다가 레그 유베 주고 아할레레 요시 나님도 젠 닥지
3: 계시슈디 뭐이 진주니 남이야 스바질 지우지

0: 탄다 아촌 개비아기 탑시 직부디 샹게 인지 랑 아촌 초와 나보디 바빈스르부디
1: 나이 기부 코치
0: 이네 잠랑게 이네스 직부디 랑게 도시에 끼치네베

0: 쉐바 예셉 고마죠 더도 직쉐다
1: 맞아 아촌러 부구유
0: 진짜 나 오면 저 장아지 칸에 강도 갈 쉐요 아 당신 인지 재매 봐 부근에 좀 그래 아
1: 디디 씨는 누구 토겨요 녀신기 녀는 주셔서 기랑가 nga chep che ro na zo al nga ta a chung ge nin chi la kirang ge me tu na sho ngi ni chang ma cha hu cha su
0: ti ka se re
1: a chung le bu ko xia
0: he he si ti yang nga zu chi xiao ge seng ju ang tang huo da ma zu ni sen chi xiao le mi rang su le chi tuan bu ri
1: 지빈러 녀노샤
0: 디 노샤스럽 제 지약 퇴다리 배아 장원에 디 녀랑 셰이다 와 마리 다천 링전 징주 당 조져 봐 뒤수디 딱다 대마서
1: 디 콘러 마 링트 토 링게 두바 두드 아초에 대여지 제장 흔히
0: 看你谢佩佩别理，你队长连个主不要打，他们都连个的这些，我弄个的我自己，哼，俺妹妹，让俺说点的呗。

0: 그래도 삼당사배
1: 삼당사 간다 계시다이 예쁜디 삼지슈바 예신기 그랑게 제협제 거기 난구이니리 이내 아촌 예나마 린타주이 아 그랑게가 속도 단어를 심하도
0: 让五组差不多的跟这俩，让给阿夏的相关自动的你还可以，热带其他你，
1: 莫让他讲，你阿夏嘛是，你莫让，我来三队长自个有。
0: 啊，看他阿春跟这起呢，怎做呢？让他坚强些。
1: 我的母上最坚强的，几多人把面目上的娘去写的，也送给不起头也嘛是，他就几多啥不是，也替我讲母上了送给也不起我嘛是呗。
0: 是，但他中国啥不是，一年年几个名头呢让陈国去，他打地铁了。인지 삼오 삼년 당구리
1: 주빌라 기란게 사나부 예신기 기르키 지동태 내시에나 기란 갈리 제비 유사 기란게 예체도 공부 시에제 카드만 나줘 찬스디 나 니바르트 기어이 阿春，那么连他罪？
0: 中医，让他的妹妹去的，看他马姐的款别学过，干了自送学过去。都是，让他阿春同他弟，小时候也多练些学过去。

0: 아자. 민간에 되나베. 그제도 구소 어스트웰라.
1: 야고 차샤. 미카세게 낭낭치 시초 왔성보시. 이년이 수고디 낭다미도 빠지 탕탁 취히. 가리. 샤로파치웨.
0: 라.
1: 아. 타라쇼게 마토염다가 수고대부 큐니미도 다치디 참라키라 돈이임비시.
0: 아자. 레케면 안녀 죽인다.
1: 야. 구다 구다. 수고도게. 아, 레니시 수고시. 너 유베 레크제자 밀로도 대뉴미도와. 수고코 유나 부구이 바바 수리 아. 흥. 예시에서 부구이 바바 수이미 장

0: 이기마시 피기미 강교 아준당아 준당 좋아하신거지 니대전 탁소지 주인구지
1: 지부사신 대전 지부랑 그 섬당에 망차지 니사니에 이치시 꼴 대비 타조네라샤 콘서트 세야라 난수미 민첩을 비우스니에지 감수치면

0: 아자.
1: 감사. 기란 순진 춘이베.
0: 응. 아이.
1: 너니 신신 지도 티내이. 기란가 찍시다. 미리 와 챙기고.
0: 이 원심매.
1: 14시다. 미디리. 14시다. 미디.
0: 미디년 원심비유.
1: 나중에 또 피다.
2: 루트니 더블라. 범디 교

0: 那次你们都赢球。阿里古达。
1: 종이
2: 감사 루딘라 차례 하류
3: 자외 뉴메 주시도 루딘 순진춘께 형제 난국이
2: 순진춘 냠홍배 상대 모랑니츠 녀세슈시그유 지난주 딱제라 녀성대 슈슈
3: 지난 소이나
2: 녀순치슈 다소 당배 루쇼 순배 갸쇼 니베 갸변 예중이
3: 지난 갸변 예라이베
2: 마이
4: 当当俺是女美娶婿的，陆天青竹马给兄弟难过比。难当不过，当姐是兄弟，结婚一日，一年也三得，你家所有地方民都，你兄弟结了，这个是呗。
5: 永啊，别的。啊，忠义。难当有嘛事？小花。
4: 啊，
5: 阿春了，打多钱啊？
4: 永啊。
5: 大老友。
4: 哼，马红别三得。 马红白山的这些，泡沫，泡沫上给黄酒馆，莫让大莫让阿姆尼个，矿水也别拍没事，别给莫让给穷不是，岁岁节目马红白山的意思哈些，我那点心啥些，给让你给黄酒馆。
6: 阿在啦，没啥的，有大鱼不就是？给让给说过年金秋你给给不是的。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바타 너군 가봐 나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열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첸부디 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숙불 균치 숙체리부 신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시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2: 드링한 줄 로게 파주 참디 아니 램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4: 대우 수수도가라
3: 나세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램바데 피부도 왜
4: 어디 하고 나서가라
3: 디 로게 파주 참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4: 나세
5: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3: 네네
5: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3: 네세
5: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봐
3: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5: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인기란
5: 네세세
6: 너 한국 디냐 건달람 사고
3: 네시텐덴
6: 로지바도데
3: 어다 기란 그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네 기란이야 내가 부위
7: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로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타 양규 강당라 민네 추구 체바시인 섬디 투라 지고게 뉴베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달 고투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므라 처주타 티두 고투 뉴베 덴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 기고 추고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콩 그뒤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숙불 균치 숙체리부 신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원토 칠루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8: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부 메바 최다당 배주 낭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내주라 유방 바부 장식하네 리부 메바 최다당 배주 낭초 유방 바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베리기 내주카라 바큐지 유방 바구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베 계란라 바구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9: 유방 바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바구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림이군
8: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 군이 개고 강아 구구초
10: 아와원네 세부미코나 강가지 나와 서주랑다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미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미 나외네드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바 너수도 서주랑바 나외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외 디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학상 기셉 주주비니 개가 비르부터 나외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양라 토보미의 약재기 지난 년도 용지 제발에 없이 있다 谈到民主国呢，李密托当届党习近平领导中提醒李密托偏居前桌，这就谈解用其冲击加拉森预备民主那位地摊的呢，偏绿点表观念那位内对拉苏奇奇不尼给那位地摊三万多人。
11: 三年，他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国国际初级安安安逸处。三年，他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国国际初级安安安逸处。

0: 이렇게서 아니 변종의 내디 로또 조임보다 아니 신뢰의 멍시지 차대요.
1: 시리디 외랑 비니 초 로즈 비닝구 비니 슈로 변종 시리
2: 변종기 내니 계독 최신 사투 서법다 넘시기 춘이다 튐비 사투 유준디 믹세기 누리식 임바마세 초베 사투 민남기 사저 쪼우량 유류 사투 내디라 영이 믹세기 캐주 강시 유바타 접린 누리기 심주 캬고나 딜라토나 강전능 게 유담시나 무튜네 안줄레제 기세나로
0: 변종은 내스도 좀 봐 접린리야 다 도나리데 차요 그래서서는 내 랑 뎁스디 변종이 차산 도문에 갸체부 말이들 내데 변종을 사제 가사 이나 뜻부여 봐. 안에 코류 믹세젠소사 변종 내 도난여리. 제사 안에 제동 국가 숨주섭게 로리아 다 전부리게 준신게 자지신게 다제나니 캐브젠데 피네. 안에 캄크 사제도 안에 내 믹세젠들이 니요. 이분다 카도다 대수는 되매정식이여봐. 양쿠의 대수다 쿠의 재단신별제수는 양 딩상의 대수제배 내다 잡아유대요. 믹세진들이 니네 아디네손 지금 변종의 내수와 변종의 유순 스튜자마 아니 도난 슈부제대지. 대리께서 정부님이야 변종의 유순 스튜자마 유순대야 아니 닥제난도여봐. 닥제난이 즉 디난의 시제 사부니야의 탭시당의 제제 아니 도나시랄리에 대해서 세상 변종고 유순디 정부리기 내게 심주나로리아 개체외 하장기 개가체외 정신치요 제동 곱게 넉중 언니네 제제 아니 만나서 개부체 망부 내에 두릅체요 다 넉중 언니 넉중 아자 두주제자 둔주 둔자 개주 갸장 세제 다로 숨주 탁스진다 배주 다네 아니 변종고 내에 두제 아니 냐사나네 딜 차례 개체부체 럽체부체 Dinan and the Jetun could get you Gatania and Benjong with Ne and Sundung Nakitachi and the Gego Bansonalia, that Dushire, that Tokuji, Angra Dazi, Dangana sent to Dalaki Jeje, or that Nedi, Junkun Dirisha, Angra D. Jeje, Jig Sangari Neje, Machamdu put of Nedi Rusuji, Dushire, Gigona, Benjong uses about some tonality, Dinishi. Dean do Zamba and 변종의 유성의 개주대인 배인 안에 직 망보 이와 망보 야 지금 변종의 유성 지금 등산의 개주 유발라 유성의 기도 양디어래 치 대면정신의 유성양 유발 제사 변종의 유성의 등재세제 지금 하장의 개가 채부소사 제동 굽기야 개주 개차 예동 로 딘제급이야 나나즈 개급 캡체 망부 다인 폐지를 내디 중공 조치르샤 내디 야나 변종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딘데 시보다 딘데 토나 요레 임비나다 디 지르게 차는 용자수 제수는 내디 지게 이샤기네 용보다 내디 변종을 다르네 변종디 사토브델 네들린 양갸르 로숨도 나로리 양 리크르바 리크제바 리크사부 된바 딘데스 제제 용자도 시요다 치 토메 네가 중후 미날레 야 변종다 초비사도 디 아니 네 리크르제 또 지리샤스 리크르야디야 넘시 푸교다 저와요 미지게 네단다 저와요 접시 리스 제제 겐가침 딘데질 쓰기요 다디 네 개주디 진짜 체류요. 다 대다가 최네 아니 변종의 내스도 잠바 안조 고바요 지금요. 캐주 가려래. 뒤 가려서 믹스에게 캐주디 변종 내디 대단한 치코지래. 니 공을 쉬비니 주 내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대단한 호지래스. 뒤 나네야 변종의 내디 대외가 믹스에 제지래. 배는 차시하면 언제 뛰는데 로카시코나 다세야 주뉴 배는 내 직부디 변종은 내디 견할을 때문에 가르치기도 되기 딘데 제베 규림나 가르쳐서는 내야 땡기 미 류로 코베 규제 예

0: 우리 땡기지 디인베 맞세 변종은 내디 사토버던 교 내들레 대외견 규치 되게 표준 속고요 봐 학도도 아니 저기 미 저기 푸규다 저와유 돼 봐 차다 저와유 돼 봐 딘제 규치 되서 하장게 아니 표준 속고요 봐 딘제 저제샤 디 용자 인베 맞세 구부정 일이나래 저와 망부주 답변의 차샤는 더럽게세 Gyanaga suwaari bu kyechen, chilu suwaari bu kyechen mangbu yaa piye ne Bi gyoda chandama piidu zambaa kunaan su tonaan ganja chundu sisu ne Da jiga poa da gyumaa liya takchay nandu zambaa Gyanaga yinba yinne poa naza di jingyong jingyong tu chugu yoris Yinne gyumaa naza di jimaan jimaan tu chugu yoris Di zoo di kare sisu ne, ane saji da jawa yoris Da saji zanglu, saji buitaklu, saji miksay jen tu ne res 다 코나즈 변종을 편에 딱제는데 잠바 아니 변종의 민남 아니 포에 나듯이 망보도스 이날에 지 교마 나듯이 진유 진유 하장 그 뇽뇽을 했어 학도도 지 교시 포실을 때제 딱제는 그 변종의 아니 미드스 아니 교마의 하장 장무도스 디 인덴버레 내 코를 장의 용자나리야 교마 장세의 급지 망보여리 제산 콘소 믹스에 도나 존네 다 변종 미드스 푸규르 딘데 케바 유야디 하드도 규마가 나즈 메야디 아니 사치다 저와 메조스 제산 콘소 아니 네토르 네다 저와지 딱제지 승도 저와 망부 존소 니에 당레 쉐비 디 할레베 가오 엽지르샤
1: 시리디 르랑 디미트로 로드 빈고 디니 슈로 펜조 시리
2: 펜조기 네라 릭탄 예와 망부 유바마세 서쿠 소스 유순라 사투 정신타 나딘 주리기 주제된 유베 펜조기 네니 랑게기 주리 방조 난기 믹세기 캐주된 비 주리식이 네니 메데탄라 펜시 류캄라 최빈 주리 임바라 체리베 토나타 자주 지달 체 유베 콜 챔버디나 체체 낭신유
0: 다 대신도 양은서 체리 토네 딱제 장가 토네 아니 지 자주 토네 외변내로 취니 토네 지 좀다 더 좀다 너 좀다 만제레 토네 지 경외 체리지 체리 십주 장가 토네 자주 토제 어 내게 밀륜카로 캐주딘 제 두 믹세그 누부딘 제 퉁게 퉁야 금세디 내가 급지 디르샤 디 퉁베 따레 데르게세 아니 변종 미드스 지게 아니 룽캄 디도스 제제 자주 토비 디 하장을 여우서 디토리아 아니 시라 지금 뭐비게네 배송야 쇼유 맞아 변종 내가 치 믹세그 캐주데 가레스스네 셸 신부 요 말에 좋아 요 말에 임비 날에 지게 잠바스 제제 지게 응어 아니 지금 다제 도서 정신 이게 최대한 데르게스 차샤브니 밀룬칸 신도 코 신도 편바 년가 첨부여 봐 딘데 저러샤 학도도 아니 지금 차다 저와유 된겨 차나 색지다 저와유 된겨 아니 지금 진보을 교고 탈 차샤줄래 믹색 누비여다 봐 나르랑 일 차샤빈 분들래 저와진이 망고 중 네, 지금 잠복 하나서 표리니 하나서 취했네. 다맨 능신게 뉴버스 제제 차가 안면 체디 지역 민도 지금 안면 체디 맞아날래. 전부 니잠 숨잠 댄댄 법토고 있어. 지금 차나가 뉴세드 뉴인게 이번에 안에 주 나로 마사 주도스. 안에 안면 안에 예유도 주도스. 딥 댄기게 디야 안에 니무 망고 취해 먹어봐. 지단제서는 아니 잠바도 팅 니숨즈 최소는 엔딘데 주고 있어. 코나즈도 손. 대신도 캐나르 차샤브나라 나나즈 주데 다 최년 망부래. 잠바도 최년 망부여래. 최다양 가나즈 잡여래. 지 잠바디 날로 추잡 자잡. 우리 잡 루제 니 뭐 추고 여래. 제사 아니 녀들이 대셔는데 제 니부터 가려서는 배우게 내디 중럽디 아니 로섬도 예매로 주는데 직다. 아니 디 주니 아니 변종 로도 쪼르교 봐. 로도 쪼르교 디야 코레정 니게 춘이다 튠바. 로도 정신게 아니 시웨티다 튠바. 디신도 로도 디 야 아니 데르케스 아니 데타

0: ཁོ་ཡིན་པ་དེ་དང་ལ་ཕན་པ་དེ་འདྲ་ཅིག་པ་དེ་ཕན་པ་དེ་ཡང་ལོ་དོ་རང་རང་ཤིང་གི་ཨན་ཁོ་དུས་ས་ད་གྲུབ་ཆེན་ན་ནས་རྭ་ཅུ་ཐོབ་ཅིག་ད་སོ་རབ་པོ་ཐོན་ནས་ཁལ་གང་ཙམ་ཁོ་དག་ཅིག་ཐོབ་དེ་འདྲ་ཅིག་ཅིག་ཤ་དེ་ཤུ་ནི་གར་ཅ་སོ་ཅིག་ད་དེ་ཆོས་དེ་ཨན་ལུང་ཁ་ལ་ཕན་པ་ཅིག་དེ་ཐོ་ལ་ཡ་དེ་འདྲ་ཅིག་རྭ་ཅུ 좀다 지게 접수온다 딘제 바삐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딱제나 도스 딱제 남베네 너리 유데 진탄 유데지 딱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 체리 약겔야 뉴부터 해도 딘데시리샤 대리게스 미 초아 약게치 셀라 야부차 수구나레 지게 식지 체시의 망부 인데 안 도업제 주야를 하자는 강에 유대부지 딘제 거루야 안 내더부디 대단 신도 코와 친부지 안 편부 인부지 안 디토리아 참에 딛는 거요 따지 따지스 용자 균네 안에 참에 대래 시버 지토 내게 요래 세상 예 안 데리데 슈아드 가라스는 내디 지게 사토보 내디 디야 안 지게 정신이게도 내대부지 민바 디진의 로도 정이 그 개주 요리 시외랑시 다 기도 정시 요 니네야 디안 로동타 디나레 비미 주디야 디 로도디엘 텐데 아니 미세그 뉴브 유에사 사지 조르교 사지 조르교 디야 아니 벤존 서브고 아니 로규리 진네지 지 가스 간자지 자와 교대요 벤 서구지리아 로규 고르 진네 고르 Rignete mi tsone zhung, tsone yabu zhung ni mu zhu zhig lukyu di sotu maare, rignete stuantu maare. Jaisan nga na zhu ane zhunghaw mi ma jitun ki go, miri ngab zhu ngab zhu na liya benchung go rignete pyusun chokwa chi da, changme yiwan chokwa chi yore. Di yu ya ga mangshi di ya, ane mi tu sute tsone chi tu, tsone chi ya di ya, ane zo di lo dongzha di na liya che yo maare, shindo zha manzhi yo maare, wei sheng su se yo maare di liya, ina liya sa chi di li di ya tsone yabu zhu ni, ane Lokyo di zhun tuurwa, jesan nye jige dagwa bhuguye shugu yu gashin zhoshin jige susu layaga jige yu gara suni nega shimju di hajangi gaya chenpochi, zaha chenpochi, nega shimju di jebini jirin yu debochi, rintan yu debochi. Diyan jene nega shimju di bionjo zanma yinba, ngana zui gigab yung, zambu ling yung liya. 지기 레기 표도야 지기 다 너무 된 타지야 문제들이 쇼고요 어느 터지치 데린 레센 다 쇼인
1: 스몰 행게 팀비 변종기 내기 중진타 해주 걸기 만도 참마 제비 쉬스바이 레센 제메나 무튜네 변종기 유수 심주 걸라 체지 능교 임베 행게네 투도도 기세 요바슈

0: Satu Mimangi, Seriki, Jupcha Zoushi Yimbe, Juri Neni, Tangtone, Tobu Satu Yurun Di, Saki Dogi, Juri Shiginam, Yana, Zablingi Yurushene, Satu Yulun Tir Tarwe, Lodoji Yinam Shena, Chua Didan Jue, Negi, Chungbe Lugola, Perang Yonjo, Shinjo Tenri Kanki, Juri Negi, Ji Kawa, Tawatun Jublaki, Cheti Nanshi Yube, Tengene, Gisi Yubashu. Tawa Tundrup Lani, Pyo Rangyong Jong, Shinjo Tsenri Kanki, Negi Tsenze Rikji Kenwan Yishi. Kongki Genyong Sidru Ki Uyun Tan, Zhongku Lodo Lopso, Sowa Chile Uyun Lengkangki, Zhurin Shunpa Sogi, Tugen Yang Shishin Yu. Kongki Longo Mangbu Rin, Pyeongchong Ki Yusun Tunggu Chudu Tan, Nesun Gyunjin Sobe Shinjo Ki Changle Nangwa, Zhumze Sangpo Topi Ba Ma Se. Bülü Negi Sobe Lazela, Gekhub Rinbe, Chenyin Sardu Ki Dawanyan Tobyo. Kongki Yusun Gyugyurta, Shiju Lekju Tela Shimju Nangdi, Pyeongchong Ki Shingle Tsenzen Jendu Gyugyuru, Lekki Chenpo Pyuda Byushin Yu.
1: Simwa Lengke Kungkham Sa. Diri Nganzu Pyeongchong Lungchi Nyenchi Lekung Ki Cheti Lesen Nalaya Shenje Chuba Hajan Kabuchung. Diri Ngi Lesen Nalaya Lengke Zo Shua De Gare Sisone, Tang Nganzu Tanda Ne Sina Cha. Zhu Sinan Zha, Da Pyeongchong Sekwe Lya Hajang Ge Shiki Chenpo Yuebe Lodo Di Gwar Di En Kina Zodo Shugu Yinsi Zhu Di Junggung Da Pirim Di Zengbu Lin Liya En Gengze Jig Nubu Da Rintang Yuebe Gwar Di En Duanchen Sunggu To En Shugu Yinsi Da Duanchen Dangbo Da Gare Si Son En Ngana Zhu Zhu Sinan Zha Nes Da Di Kui Cingyi Kui Chunyi Da Gare Si Son Da Lodo Chega Yor Di 내디 로도지리 디 미주신베 로도지리 제산 당부디 로도의 중군디 슈기 로도 중군 제빈의 전부리기 사제 용려야 사제 재민나 졸려 로도 소수 중군여래 대외 중군 통매 중군 치 통매 중군 세제 딘제여래 딘제 인도 잠바 나나스 내스 슈비인베네 내디 가레스스네 조다다 뿐다 체고래 조다 직부소지 조다 잡으스 제제 조다 네디 치 통매 중콩 치 통매 뎁스디 나나조 변종로 말해 디 이니 이시아 끼기 개그 이시아 끼리아 네제 다 데르키스 슈베니 아니 이스라엘스 야라 이란스 야라 터키스 야라 딘데 롱부데야 아니 조다 네디 통마 중데브치 통마 데브치 딘데스레 딘데 토네 가르 요레스소네 나나조 로도 중구 로도 중구 그 서구이 게스 제제 양체리 개망부 송고요 다지르다 제수는 로도 생에데 치통매 소수 중군 대화티요 제사 녜데리데 슈아드가레스는 네다 주다 디 중군 조디 엔 에시아 기기 개거 대임바 대야 엔 예윤리아 초 양지 yāng jie tāng yīnbē lōngbū jīg gī dē lē xīng sī xīngbū jīg sā jī qīngbū jī yō rē. Dī yāng sūng gā gā tō nē mā sā jī rī mō lō bār kēm nā āni cī sūng gā tā wē yīb gī āni xīng sī xīngbū jī yō rē. Xīng sī xīngbū dē lā ān zhō tā nē zhōng bū rē. Qī tōng mē zhō tā nē zhōng sī dī rē. Xīng lē gā lō gyū dī qī tōng mā dī zhōng dū zhāng bā sā jī kā xē jī lō zhōng dū chāng zhāng bā bē nā chā xā bā nē ngā nā zhō zhōng gui gē gāb dī lō gyū 토리아 칭아슈기 신례답스치레 신례제스치 디네 제다 딘주더비 신례 조르교베 토르 좀직제 단드네야 주비나 아니 로치지다 니동 예메질이야 치토메 드메 신례데 다르윤두 잠바 아니 마나주 네디 아니 치토메 신례 다르야게 음멍시질 교리요리 조아 미디 지게 피게가 나로리아 신뢰디 하장게 개첨부 차대요리 더르게스 지조 달레리 자만드 되야 지게 시지 표준소부 망부주야 지조 얇게 쉬부 줘야디 멍시디 신뢰 토요리 신뢰디 중요하게 멍시디

0: 아니 팀 당부 거리야 급디디 내드 조르 교려 다 되메 미남게 아 내디 더야 두 디기기 디사야 두 어 딜리직 뎁스 지두 잡아된데 레샤 삼민 잡아 치 통메 싱레게 멍시디 니유 주 잡아디 내 토르 조브치레 다디 딩사야 제비인베네 지게 교르투르제 나세 독시브제 로규 심주제 딘데지 토르 데인두 잡아 아니 Кембичрэй. Та дэнцэн нибэдэ гарэй сэсуна. Вана нээдэ дэргээс зэмбэлээлэ гэнжэс дэгбурэй сэсуна. Та нээдэ чэ тонгмадэ анэ сажэ. Вода эшэй гийдэ джумбэрэй. Дэнэ шэнлэ джумбэрэй. Та дэнэ зэмбэлээнгэ лодоуэлэ гэнжэс гэбэрэй сэсуна. Чиг нээ нээ рэнгээ чэ дэмэн нээ нээ дандэ дэпсу чэшэмэ нээ бурулэ сүгда, ебда. Jige chaji nubaya liya mambu je liya gyuwa shu che yore. Bende cha shabini tuyumen ne di nimu rengshi ge cha zhu nye zhu yore. Nimu rengshi cha yada gare su lodo kore ngon de cha shabini kore kore sungyo yore. Jige mi yundu zamba, mi la ma mi je liya rengshi ge labu kibdu cha chinje. Di shinga nal ma sa sa wol zu. Lo nipu de liya yan jige shadu gi yun zhi. Lodo cha zhu wor di nimu de rengshi ge. Dili ri gyuwa chin san an nai di depsu chitu uri. Duime nai di bakbu yun gyo chiri. Bakbu di rengshin ge bakbu mebis duine an mige xeer chudu kato tega chuya chumburi. Dine judo maru zhoya, jige nimen wuelya dindan dinlu gyurya, manguch gyurbe maze chi duime nai di an guine ge rik chiri. Digi ne jine rik di duin yun du zamba an Nēgīli guīnē yōrī, jīnē yōrī, jīg nīmē wēlī, dēnā māngu chūyidu zāmbā, nē dī zāmbī sābchō guīndu kēp tōgurī. Tā dārī nē yāzī wīnī lō chokdōng, dēndōng, gēdōng yēmē jīlī yā, zāmbī shirlū guīnī yā dābūrī. Tōnglē zōr kūbē tōnē, mī pēncū kī chūyidu zāmbā, nē dī zāmbī lī dārī nē yā nūbchō kūyilī chēn, mā Āfrikā lōngbā chēn, dīnē shārchō kūyilī yōng, dīnē shē chē, nē lo chok tong, tong tong, ke tong ye me chi ki gup di tu ne, an ne di zambli shenung gui le da pari. Dari ke se, an zambli ki sab chok gui do ne di tepsu chi ki yore.
1: Xi ri di we lang, di ne chua. Lo zhi gu nyin gu, di ne xiu ruo. Huyen zhong, xi ri.
2: Ne ni, Tante Zablin Yudu Gungi Sakui Minjawara Depsu Chibi Lodo Shikinba Tang. Ta wana, Nela Namshi Gi Chodang Tang, Sashi Gi Rengshin So, Rengjong Kuryu La Canbe Gedo Gi Keju Kangda Den Yuba Tang. Zablin Yudu Ka Gi Sakui Minjawane Gibi Nela Keju Kangda Yudam Shina.
0: Rengshin Gi Suk Da Yibli Ya Gwa Chenpo Chin, Di Jogu Che Tuya Cha. Di Shin Du, Ani, Nē sūsū rāngli ya kēchū gārū rā sūsū, gēdōgu nūbu chīmbu yōrī. Gēdōgu nūbu yōsā, ane zambulīngi jīgī jītāng kūyī yīnā jā, cōnjām yīnā jā, sās gā zūngu yōgu tōba yīnā jā, yāng jīgī jāngchū lōngbu yīnā jā, jīgī lōchōgu cawā chīsā lōngbu yīnā jā, gāngsī jītō lī dābiyāgī dīndēkṣī lōdō chābri. Dī jē nē dārgīsī ngā zō nē gā shīchā māngbū jī, nē dā jīwē, Ani tsenri ki lakzai mangbochi lakdundu dhari zoodi, ani ari zool gyubi, ani gyego mangbochi ya lobchung shuhi su yore. Dhari kiesi ya cha sha cha garae se suni bina Germany si yaraba, France si yaraba, Yinji lungba. Dadi su, ani zambu linli ya ne debsu ani zool gyuba, ne debsu tse tobu yuba, ne debsu lakzai tse shi tobu li debi gyegobchiri, dinde cha de yore. Ta ani ne di Zambulin le debje kare jige yore. Zo kare beju dengu yore se. Gendze nangbe yina. Ne de jigne dire simjenge senzi jige yore. Da simjenge senzi jia di ngana zu benjung da lo gare. Ngana zu benjung le yinbe yine du di ngana zu mige chue. Di soma senzi di simjenge senzi jige dige yore ba. Yinali zambulin li ya ne di simjian judo di simjian ge senzaya li di judu zamba an di simjian ge senza zoji li gyurje. Di jebi ni simjian ge jige sha di xe li xinbu yu ba. Sha da cilu 뒤체디 하장 참부여 봐. 실루 천도 있네 싶지지. 가르치 올 수는 내디 전부린 토로 제비 같이 죽죽지지. 샘젤 디야지 요래. 디 코죠고 조직시. 니부디 가레스 수는 아니 내디 비할소야 급지 조직시. 베네 차샤 임베네 내디 수베 비할디 셀 신부여 봐. 아니 지게 조화 신부여 봐. 주양 신부여 디네 체가 요래. 다 비하기 규제 조도 내리 제사 내디 비할 수에니 데르케 점블링리야 가르는 거 요래서선 만아주 중국의 기업디 비할 취야 비할 비주 치세 치 갸치의 기업 체가 요래 장세네 제비네 제사 만아주 갸나베 비할 소지 망부지 규제디 아니 지게네 소 요구 요래 근데 지 오스트레일리아 시아지 간다 시아지 도바네 엔직 뉘제 비할소고요리 디 아니 내게 배주 니부드세 다 디네 아니 내디 디 갸지 니슈 잠치 숨주 잠치 예메지요리 내디 조 가르치 올수순 셀 취야지요리 셀 취야지도 조데 베는 안조 벤종더부 디네 야지 사토비유 다디 내디 셀 취야디 롱부 자만절이야 최단 재민난 조도 가시에 임베네 지게 그 지 발리 잡 쇠제 아니 셀 취고도 가시에 임베네 내디다 신변념도 지제 취고도 양 가시에 임베네 디 지 내란 지게 응외제 디 조등 아주 변종 더불어 봐 변종 더불어 임베네 다 내디 아니 다 수균게 사제조 차대여로 봐. 디 인도 잠바 네드 정부 린리야. 아니 주고여. 추고여. 디안 가지 용잠데 디조데 지게 변종다부 사토부. 디네야 장 아메리카리 호 아메리카리 아프리카 롱부터부 딘젤야. 아니 네디야 주고여. 대신도 양 계급 덥친 뜻수 높죠 계급 뜻수 주고여. 셀 추고여. 제사 딘데 차대여. 네디 정부 린리 대바. 전부린게 주신 바 딘데시제 디 인도 잠바 내주직 가르스소네 네디 딘데 주야 금생 가르쳐요 디 조쳐요 다디 네디 비할 수두 잠바 비하디 뷰다고 시라 쳐요 베네 차샤빈분 지게 조만네 더보 계급도스 내수베 비하디 통지 야보처래 오늘 지게 안주 총도 된데 이날에 제행용 지 총도 조사할래 비하 시동 가시샤 안티 또또 최 제빈의 통지제 시해한 공부세바 루그냐 왔세바 딘데 지 디르샤 다 디나네 내디 로도 시엔다 민저베 케주 가로를 쓰소네 내디 사키 치주 집에서는 치주 말에 전부리 토려 로도를 차신 로도 안 시부저지래 딩물이 이번에 로도 안 당부디 조래 다 정리 신호 끌을 때문에 줘. 디네 제 디네 아슘 디네 네스 디네 차주고요. 다 들게 했으면 아니 축소 망고 축리 망고 지금 샘쟁이 시작도 워머 망고 최고도 잠바 아니 정벌린리아 아슘디 안당부제 디네 제제 디네 주시제 디네 네스 제제 다 네디 간다야 단데 편리아 정벌린리아 로도 안 시부스 체고요. 사키야 체슈 말이 들래 양코지 정미 신우 강가직 때 투약 로도지리
1: 시리 디르랑 디니 초 로드 빈인구 디니 슈로 현조 시리
2: 조제 낭에 제수 덕베 내라 페뉴 강자 유바타 내라 심주 낭캔기 체리바 남기 tū nām shīng nē sōng. Nē nī, rōwa mē rī kī tētāng lā pēntō yū bē sē rī shī yīmbar ngūn zē nāng yū bē kōr, cēmbā tī nā chē chī nāng shī yū.
0: Nē dī lō tō xiān dā mēn chā gā rā kē chū rā sā sōng, mī sōng kām tētāng lā hā chāng kā pēmbō yō rī. Jē tōng gūb kia, gūb chū gō chāng, gī chū kia chāng dōwa nē, nē nōb chō kī cē rī kē bō māng bō yō. O, tā nē dī, nē mī sōng kām dā tētāng dā chāwā yū dēng kio chī rī shā. mi de tan lia guo gu che che ri xia be ne cha xia bi ne da zhe ji du zang ba an ne jue be mi du su an cha cha ge pu shu cha na le xie zhi du zhe de mi xie che du 개바도 제산 내데 된데 민족 제제 딱제 중요를 나네 아니 치수 내데 점불링이 용자 제비면 아니 대단한 코베 사치질래 지기요리 디딘데 차대요리 디 차야가 금생 디야 가래서 내가 나로리 미 코베 급자 这个膳食纤维是呢，这个多，碳水化合物是呢，这个多，这个哈顿都被它葡聚糖结合聚合物下了，说吧，这个就忙不着，哈像个忙不着吧，忙不着呗嘛噻，这样，那就是原本说的年上，那年的，那怎么年个了，那低碳的啥子就了，这个要了，第二个是因为哪嘞，这个年的这个。내的这位사제디아니용자수아니대단한신도코아치리샤스제제도송구요래제사아니내슈아드가래서소는내디직내기도구누부대요래기도구누부대사점리신누군도덥투구요래대수치구요래니내내디직에대단다저래사제조지손상미참에주구요래점리래주변맞아대리인비나래변의차샤비인비는어르더비다냠지계속더비다등산의조화미륜캄다조화제수는닌지리야아니급지딘데딘데예바도최고도미순구나래사제나로급지딘데구구있어야디마땡기제제급지디미륜캄을핑그도써야디아니대리케서차샤비는내날뒤대요래내디창문로고토리야아주변조로메셔매비지토르공부래디야먼저봐내디야지금사단디짬부터부디지금누부매답지는거죠디야말해디야내디세리나로네최비베네아하장기륜카로편부셔세디신도내가락제디나도로메셔매부다야니내더부디사토비묘셔쥐어비디디야마레다가신도데르케스신뢰신뢰조르교배레리야망부지게도나요마레지조피게다베디체교부차대디야로동차치자공로제비인비나안에되면신뢰다르네중대비지제산신뢰사디오늘장내지게고미지게피게조변날래개체부지인바데르게스인비날래신뢰디개그부조의자샤지를찍으요딘데치리신뢰신뢰요지지신뢰당이제편도다지게체부유날래급체게변조토리야지게용구맵체그요르들래이날래신뢰사디데르게스개그부디니나자개그부기지게치조랭게지르지미야디금세디레지치도되메신뢰디주신뢰디주니아니조아미피게치미보마르치레리마보드아니지조도스제제피게치인데죠디안자와디아니네조르교베로토토르투데딘데지레샤제사니슈아드가르소동나나즈지네얄게당고유비메디내랑가토르마르디내다저시지도신제디점링게토롭존제과점블링원튼젠랴롭존제과지다디신도지조르교베신뢰디얄게담베네디조데르케심조자므케제지자민바지체리게토네락제사베토네시지타베토네미캬진뷰토네찰레난과지르샤디문제디데슈유라네랭이다록하세지지금내가제일신뢰롭존망부지도잖아아니딘데치신소다디조디금전고바토도소소니아니지금조아미대단조아미피게아니미내단토래아니중대치딘데치리샤는디야지토네루규리니토네교토다딘데치망부토네세세는것도디겹중다루규다제제제다디년능규심주조르자가겹고말해제산니지제시이거망부제네소도룹제샤지디나랴노브다추브다마다바망부주요시그리아니겐제주디알랴견제나야다닥시나야랴아니당라슈이토지치드링난트 and 슈차수도체나
2: 스몰 행제 听的那个穷别路就过去，能不要卡。

하나대 기규타 소규기 대외 교토 표준 소업의 전신기 사감 책임시 여태 갸양배나 제타 모두 민원배 자다 친구 提醒 가르쳐 살아 표제 초다 채우 先提名在了真的成为双下的剧作家一类

대야 유럽 주둔 바라 통마라 디가라 셉자 뇨베 유럽 뉴제베 원에 창조기 나제 타가 자당 체모 디니 자중 감기 체도 시행베 뒤메 탄고 지더부시 이내야 카나디 디웨 세구토 모자라 빵메기 계획 다와수메 담주토 사스케시 원칭젠기 호조 자당 체메 토토 이기 때문에 직접도 초업에 되면 섭계식 소접해. 공무부를 대해 고등부 조가라 인수 출신이야. 그 무리 말립 공토 이제 김장기 권에 대해 세 타주 소고. 이니 등급 전의 체외 조가라 이도 마시시. 만에 가족이 도와주나 대주기 갈대 위에서 여진 모르기 로가야 축축 채워야 돼.

매지 챔부 뱀루타 자감 유체 정치 겸니 타르 코데도 규조 테나 상루 투수 텔레 모자 사바 장팅팅도 게니 지다츠 로가 초토디 머신의 종큐 자가라 편도 진토띠 건조의 지와타 진배 모자라 류주 호된 제바타 미그비 살로 도로 제니 지신 남아 표송 초보 계좌를 용토띠 유럽어 초 자당도 마용외 공내 자타 종큐 미리 와라 지리 지대기 관내 내디 쿠리오 떼닌타 표송 초보 시토 준신유 Timi gyugen kei chibu shee ki zagay nabara shugen tepsi yu ti. Tini jengi yuwe shi. Jengi zhong ta, zadang nyi wara tonyum yong yu pala nyuba lala chi duen shi yu. Kwanzu zhong yu nam ne nge me du de chi ne. Zadang sade che cha we genki dorgyun pabu ba chigi yu. Tangshong ki dwe maa tsua ta jengi nipu diga ra nyamdo chebe. Kwanzu, jengi se tsue tang te la yunga chebe yue. Kwanzu ya zhong la piu zai ji, zhong kyu, gyu xia ma lue bara te de lulu ngang ni bong ra sunggin sunggin nipu cheba te xe di yue. Kandara zhonggan cui, sim cipzu ma che ci, jengi kwanzui chi su nye wara jar pyo gi me.

사고로 카제린 세우티다라 타르가 지고 쪼고요 제가 다 너무 예비 투제 교도 채무시 초바다 경린 허조수 휴지 카나디에 대회사고의 도 근거 추 나부요 다와주비에 담에 립삼수 배 통마대차

아부 대 신전 창조수 강소 토부차 예배 대 종교 시부 람도 체교로 송슈 소조 용치 종교 주다르 개업 기준에 강자 중재라 팬도 총회 원야 주다르 죽쇼티 소 뢰동 체근시

중주 타 카도도 줄지 중주 뒤에 송구치 차라 튼 카부시 머시 중주 루네라 고순 차 담보 유종 루더라 죽토 텐자메 칸다라 코즈 주지 제바 잠기 쟁기 소겸네 최 동급이 타니 중주남 터린도 표신 중주기 내 대랑라 탑스 송내 되규래 特别美。利用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
태양 교조의 겸둔이 담보치단 태를 토요일에 종교인지 종제 정기타 동자카저 치고 왜냐 정기 종교 겹조네 바로 그 친구

왠야 대기 차라 종교 마무식 쉬메토 차스버시 년디니 점이시베 토도 명아라 쟁게타 종교 시선 탁주 제베 먹덥 그 지부티르 교류에 자단 체메 창조니 로급 이젠키 능린인데 창조 나제 테니 카나디에 큰 용수 캡히 테니 타요기 되메 나체 체슈식인 강가를 섭루도 봐봐티 나제 신라 규추기 나바시제

그 캬크딥 샤룰레 튜브에 머지 중세 태야 놈토베 김첸 세버로 셰마소 타나 강호기 미치기사르 예베 쯤마야 놈토스 손에게 젠두르 낭토 장톰기 질라데네 개가라 나제낭키 팅에 되마 대중원에 근두세 최규 태원도 건재 발로저 유체 되매치고 대소로 나조 치미 롱고레 대비 세리 최답싱아 저 고르나고 난토 되매 되마 태즈 캐비 년진 요제 티리라 땡기 외칭 마다라야 롱고 치동 하진 티다라 균지 챕시 개공어도 냐베 루세 규디 제도 그나로베 냐식 루세키 갸니르 츠규로 니구 체네 대유 대딩도 저그룹 포베 추난도 집수 세네 냐 정구 밀라와 체토 튀타데 파도야 켜비 냐젤라 응르미신 카나디에 미츠 가메 하바르치 대야 호비케 신젠토 컨중 갸차 신에니 잠베 토도 네베 체유징 대케르 미지기 토도 급시링 총주 충충시도 차베 로레 다와 탐부시부 대괴기 주민대로 냠좀 제네 캐그비냐 증기 제도로 낭 슈부예 개생되니 높갸주 체메 쉐녜인 냐티리 로레 근디 급수 갸주 낸대로 네베 제바타 참에 추건수 공화동그예 급시진라 미츠 녀리 태조 총재 주유 토규나야 다즈니 쉐니 순주 테니 정김기 소와 개죄 지단시나 교류해.

대양 간좀티 다와중이베 담에네 다와니베 다되 파르토 규디치 사수의 참수 주제 레고로 오기 셔슈도 니슈면 차바다 되네 남이초 매듭 차베 최고 대비 정김 남로고요 대단 퇴송 그베크 신전 창조기 다르가 차베 정부식이 난 가르톨로기 랑바 대강하게 두문래 주로 연구도 치료도 개베 강소 토부식이 난 초지 창식 제 랑바 테니 강바 초소소 대낭래 투용 맹아라 창티 르지 더송 제휴 Lajitha tsuji ni chisu zhabu yue me wanya laji sukdub chungwa kangshik jungmo rungbo si yue. Laji nga wang ji yang gyebwe ma chungwa wara li ge chwe gwe nyang ju chung wanya chan te dabu ngoma te chiru tu se chwe gyuru chwe si yue.

러지리야 또 사우에 굶시 대답으시휴 생구의 남토 소지를 세 소조 칸시 유디 티니 초난도 티엠베 야장타 자르베 주제 티조시 티 장하르 치웨 군디 티 파라 게로 체네 년가 만젠바라 세 최오라 조베 당매 초지 창난토 니미 미세 젠티 지주로 마체 콩 간츠 르지 디네 지명앙 세 칸도 세게 유베 원지 치게 유메 원야 미드윤기 르지 티 담바 강외수 출신도 대 강중기 철웅 공뇌라 리게 태가르 피휘 테닐레치 수지 강바라 요지 제로 제시엔베 넘버 신지수 괴바 통마티시 다닝 안츠 제주 제외 레지테라 땡조 칸레 치고디

제두니 담제 경외 마부 응원에 제주 최수기 투지시힌 소지야 텔레마테 코주 탄다 되스니 추락이 각베 교주 난키 링제시기 땡도시 콘즈응에 바로 두 두가신 콘즈의 추라토 꼬리엔 제네 추마쇼로 외 깨레치그 계세의 추쇼로 외 내수 튼세 콘즈의 뉴르제 교수토네 티 시우스칭에시

신동의 계속 바로도 담바타 자루 거두 출하 냠수의 랭게 출차시 수지 출하 하람 미기에 바라 생급에 내륜 티니 수지 다람아 추 가제 체주 예배 냠수의 랭게 시시 수지 징부 주제라 뒤내 코든 제신 자가 교수직 내들은 졸업 코니 맥주 조마라 푸리시기 큰우 난토 흐멍기 징에기 캐바르치 권제 장기 루게라 댄니에 나곤라 따집시 카나디에 앉은 시기 수지 창된토 차자 제스바타 다저 매우 공안리에 제조 퇴사르싱 매우 장기 제조 남 세리 유세 쿠유도 치고 왜냐 고매 충옥이 심진시라 토나 충수 남배 예다다와 퇴체 수지 주무듭듭 체내 충진 남기 균대바 초라야 예다다 Zingbu jam du cang jiebe chuje gemara shigigya yuze lue dani chunandu zuz. Gongani yang gyara da chokbe tanda ni songgu tundu zoshi. Mashi zungub duye ca rung, jengkyu lue dong zangwa ne chi misi. Kwanzu chaka sungdu chi. Jengki namgyu rida chungje gobe tuye su 속자 충지 속이에요. 왜냐 초팅 섭세 큰 뒤로 테니 밤 얘기를 지지시. 전기 강교 전대 동참 뇌동치고

정규 최대한 제 차로비에 리식 시륜 소화 태야 갤로 총수 자가극이야 공화 창가 뉴크 코멘산 대기야 추즈케르네 롤립 다정강배 장경강 추치네 또 최고라치 카나디의 위기 세군이 주제의 신감타 증류난의 심장망부 손에 그유 약수시시 대거진기 차세삼니 소지로 왕유 팬 토게니 당매 소자자 메마라 초지 추라티 철주 추균 염지 제네 샤오이 계슈 최중토 도마타 첩지 덤접 팀네 추상도 조업에 팬도유 초지 대회 전조 테라야 팬도 민용화식 되기유 강남 미수 카균토 초지 응아조 초신 시세 지된 테니 준시세라 이내야 등의 유럽의 유제비에 초지를 전비에 넘겨로 용수 타대 인식 지루 치동 주경급 중의 우리 12시라 프랑스 유제바 레디산타 갤루셀리 니비 상외토니 유제직 배구

0: 디 크기 캉바지르 랍다드야기 민타 지레요 마르베
1: 오 키라 디텔라 투제낭 마시 구쇼샹라게 포 랍드 신달다니시
2: 아레 제잔체 미스 구쇼샹라 두스터드네 표준딘제지샤 체니키랑 보지마 게지 랍다다나니에 멘조라
1: 예시레시 게지 랍다다니시
2: 아레 이네 창고인다 어 럽스네 튼스토아 녜체나 마란스 중국 보고 중국 랍다다나 야고 여지 근데 체네 중국 럽소 롱동자기 냠뇨 여지 시경 럽소 루교 중국 매바 머신에 양아 중국 미 중국 진네 멍시 야고 머딘 짬락 조다 마시 포멍 아래 조다 쇼사 쳐다 디야 외모 뉴네 되 맞다 타당한 중국 미 랭게 치슈 하제 아 보고 럽소 야고 겨비야 되지 디테 시경 미든 주 고시라 추 맞다 스바야
1: 러시 러시 잠주라 키라게 숨 타상시 두스나 키라다 구쇼주라게 강바시 주스 키시 툴 고부총비네 나나스토스네 겐기샤나 그저도
2: 아 지그리 겐기샤 지그리
1: 레스레스 지그리
0: 니엘로 로직 겐기쇼
2: 어제 마제 로숨셔 유체 마르베
0: 어 니엘로 로지샤나
1: 지그시 로지를 팀지 샤네 다그시 지그시
2: 어 셰게
0: 샤더
2: 어 이네 세세 쳐오다 로숨 나르 칸르큐네 파초 마르다
0: 낭다보고
2: 아 영아 영아
1: 레스 쟤는 두스텐 키비너 걔나니게 걔게데 시스나다
2: 아 영아 영아
1: 레스 레스
2: 야 다스시도 십제 낭대된조 야고시대 무이흔저스대 오유면대다
1: 샤겐아 허한 샤후 부중할 규리아드 시스도 지다 쟤 낭다 주무소 그래도 허한 지제 주루닌 당이
0: 더비야
3: 당고 총다지디 미다 클라스디 제라뉴야 카치데치 랑키규
2: 아자 아자랑게 나 야오시라치기 랑게 싱마시 알리샤게 키즈미 상매 듀르 니에 접종체 공스 샴지 슈고 있으 마비다지 나 카겐 고 스츠
3: 뭐랑게 수제 나와 등 마시 다도에 미나 싱매 봐 랑게 싱고 유베 뭐랑게 년슈 시티제 다동머 규바 지게불 게샤
2: 즉 수시샤 레마치 하시니네
3: 뭐랑게 페이지 단데 네다디 하코제 소소 가지 친디 유네 다동르 럽네 나시에 리상포시 제자 지스네 게벨렉딘 제체비
2: 다체네 레네 튜니 인기 말 봐
3: 중물레마디이네 잔부군 나와 상시샤 난 레네 튜로 첸승비 레그네 튜바 칼레티데 기억부지베
2: 다체나 안소컨 제 쇼시
3: 찬상도 규리 니에 클릭리 모란 카티자
2: 아자 장갱아 야우스라 지유 장게 레 카르시네 니에 갭교다 장초시기
3: 하코스 레치가 유
2: 다체나 띵아 링인다
3: 유
2: 야자자 레 카르네 레겐치아 바이바이
4: 제스 장매다다 주주배셰브 능시 라타지가 유 손드주 알리샤 나그 저시네 장 공시비시 샤게 아마시에바 티가 지게 불니사 쉬비디 나 진짜 엄마 집에서 좀 두고야.
2: 정말서 아다동.
4: 상계 자주 비는 매 봐. 네 대우야 당 염치 없이. 자다도 로춘 주지 봐. 뭐 신아 몰라 봐. 네 시커도 지게 볼 게 없이. 이네 미시다 할승 없이. 네 권에 뒤너 공심러 세세 게 없이라. 오글 림소 지주 제니. 장무 고부 염치 없이. 자마 용고라. 위위안게 수집에 리섭친 곳이 팅의 원디 직부시 급디디 장무시 뒤제 레어치야 하다 단다 도보송 두제 송사 장매 팅아 제자시라 치기
3: 예신구유 지겨분의 삼자시된 바람사 타젠도 카마시 타 근저스 제우유메 란 옹지 여시 웬길림 숨줄 하지디 진다다 캐메자 웬위네 주신야다 삼자된 옹지 여시
4: 上个月我去考过有限制吧
3: 你辛苦于压住

0: 십지 동수 장에 다 도지야.
1: 장원의 동시도 과.
2: 라이 동다.
1: 나 돈이 용마시. 나 돈도 멀다이다. 마세 나 시비이나 도스네 장수 날기시. 왜 십수와?
0: 오.
1: 나 설로메 호시고.
0: 요.
2: 明年。 你我是你好口去
1: Marie,
2: 上帝可是我的啊我肯定是明年下不去喂我修了的蓝色药上了有你们想起来是哪个店门的喂我的谜底根据了君要的生意喂上帝我的这都要我的想起来是对面
1: 我乐在马前前，多啥名都，名都那对伢同多大多钱币，我好恨个阿家姐妹人哒。顶着，我名都拿过那路子，这话话切对呀名都。你也可把表面写么说？喂，让乡亲重复说吧，刚不部队打这的就是，让给那我们穷呀。
2: 你肯定是哈苦的，敢做你俺月姐第一。我那钱俺辛苦是拿七个多啊，你恨我是打俺家卡最没心机。等到俺弟妹再说钱去，我那钱的生活可不许多。
1: 等到很过过些个钱，俺再不撒点儿给你。喂，想给很过的，想钱给这要一把，肯定先做啊。
2: 第二年么，上个同事么，没到达很过咱们年月比了，俺上个上这边不，等到上个第二年去，第二年。你心个马里三军哎，然后很过转世的，叔叔我这个月咋子，都是得对新民说的钱，送到看不起要人，一年送个马里，是个讲不起要人。
1: 啊，这底下，等不动的，其他动动啊，等到什么没数年时间去，搞着年纪就再也忙着的不要，跑都跑你的哪儿的？你
2: 想钱给弱不？然后到我心里面，让个点点可把玉面心个是。
1: 你我的心没。啊啊啊！ 上哈儿先送，俺人啊，十几有的，你这哈儿见面呢？上东也忙着不是？啊，我赶上也有不是？喂，你让笑，让先他让笑出来啊！
2: 我呀，
1: 答应你年尾的，就留那些事。让阿拉东哥面子个多个。谁？我阿拉东哥嘛谁？莎莎，喂，莎莎。
3: 怕这做些老大的儿女，
1: 不免是不晓得人家。我这里，我来找不着吧。没想到三马兄他也这条事，哪有马事？喂，小叔啊！
0: 哦，
1: 我看了我写的东西。
0: 有。
1: 啊，所以，爱丽莎的哥哥去西地。 도림 도담 삼아 좋으시. 대네 레몬 삼아 용자지. 님이 송부지라. 레몬 삼매 모랑 체시 댐쇼 유시.
2: 좀 집담이야리 댐쇼 유야 마시베. 규주 주시에 댐쇼 유스 갈스게.
1: 마시다리 주집에 권내시도 댐쇼 유고 마시. 기네 아이리샤 판비이너 모랑기 주집에 권내디 댐부 유고시베.
2: 모랑게 뉴욕 구 마시베.
1: 家这些年办了药是吧？公司呢，工作还是挺忙些。年三家的，几个前辈三家，成都连没用个三家的年过的。

0: 김쇼 유튜 가장을 따오셔봐. 지금 연계 문제 제는 모두 모란 체시를 다 제하여 마시 뒤 공부 담고 싶어.
1: 공부 니부디.
0: 공부 니부디. 모란 체시 락다체 도매다. 레왕을 떠이겨 싶어. 응응을 진지체 종투비 가장을 떠이겨 시.
1: 오늘 비우 다름이 자세야 티리샤. 튀딥탄다 쿵쾌제 리디. 텅도 징거 유리시에 하체. 안주의 롭지기 바딥치제 숨진이 차비다.
0: 예랑 시에모 중에. 미미스 시야디. 제중 류제다. 지구시. 박로 야우카 쥐겜니. 살리 야우제 퍼부시다.

0: 비미셔 카장 갸칭 업주 업주 치고 선자 탑셔 조모소
1: 제자 비미셔 유 동부셔
2: 흥 비미셔 유 동부리
1: 제시 우리 동부셔
0: 마시 지금이야 한 제시 비미셔
3: 제자

0: 구쇼. 구쇼. 구쇼고. 왜? 땅 언제 줘 그래? 아.
1: 네 하라고 그래.
2: 잡습지.
1: 잡아부터 돌로 님도.
0: 구쇼.
1: 小姐, 추적하셨습니다. 로은님배. 가봐요. 부모가배.
0: 어, 감사. 나락도 가봐야겠다. 오메. 마샤
3: 불파디 하강기 십초와이.
0: 기랑 그 간이 라십지 쓰이샤. 기랑.
3: 그럼 그 간이 임비나 직수와비로.
1: 용아 용아. 교수다로. 니람 사발리. 샤바바. 야치로 라스이샤. 조. 마님도 수화조.
2: 러.
1: 조.
2: 要一张书桌卡巴玉呢米华度向前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1: 쿠셰 로가 발리도
4: 발라
1: 집 가서 잠도
5: 디코 바레

0: 老古前面的这些不都怪你，让俺爹去不着，跟这随用吧。国爷民都，
1: 国爷呗。俺爹要的水了不着啊。嗯，让俺大妹吧。俺大妹。俺大妹的呀，俺俩娘子懂过。让俺为奶奶妹，可是懂你的那懂个的。你想跟这多？
0: 어제 남준아 씨지
1: 쟤는 쌤 친구인데 소스 사지 세지 돼.

0: 저게 오늘 쌤 친구도 와. 아. 도스동게. 마시 육쇼 딜레미도 동아제. 레님 해봐. 계절 쉬어다.
1: 年대유 오라 장쉬다.
0: 오구에 용아 장게 디저스 배우에나 니에 미겜 싱웨네 장다 진주미 주세요 용도에 가르시에는 거 그래 라이나 니에다 박미롱 주체 칠리 캠체대 디저스 데비나 오늘 전부 철을 성도에 거두시에나 교우디즈 랑로취주 송사 흔히마 곱대 대비 범위 개부다 기부 교구 냠부디 겁도 직부지 다 링사사를 치는 거 그렇다 시에마도 미참의 지그지 배차샤는가 예신그유 랑탄도 로취주 송사 지마 국어망구 열 승부이 기리 랑을 로다 냠용게 니엔쌤장에 대해서 나와 용구마지 이내 녀랑을 가득해야쉬 소수 가부 유배 레그 딘데딕디스 디네 라님도 서통다 잼스 토니에기 미치세니 민퉁송배 가로스지구시 은이 마탈에 총부다 셰시해버려 니에도 스터듀 랑 셈부상구도 이내 삼루단케미도 직체는 랑닝제모다 로춘주 손사 교람조고 승부유기리 이내 미미세 교람요마다 조디웨 럼부상모 툴르파비아기아시 체사 부모 직부세스치 양세수르 파친 수시체는 용구마다 마탈레 다치 세우르바
1: 용아 니하코스 제가 죽인다
0: 我读死就是。

0: 가시소. 남자 제게나지. 레위베. 마시 젊님들이 그제지.
1: 도로들 찍다로치다. 되되다. 네게 고스에 사시 상무 차르샤. 통중에. 되되다. 되. 던도 뒤치에.
0: 마리 대조 상무 장애 뉴베. 가전에서.
1: 어. 시라네 모소. 오벌네 줄하자. 권자자제 중기. 찌르고 엄숨주체. 꼴리제 오민도.
0: 디 산내 대조 낭다미도 사시 대조네 자라 군대다 고시
1: 이내에 디게 사저 가스가네 뉴비 신친제네 제 뉴스네 세초기 이내 청소 창마 사지지네 고샤 얌체기 고야시민도게
0: 전에 삼다야 요마지 이딘딘네 튼 요시
1: 제자네 제나 청소 주무소네 소저다 야면네 렘바자네 소저디 사시 다가 요스음기 저디 콘소 수베 토로디게
0: 俺就他妈把恁切别马屁说不得，岂不起干是些？低头点不是，啥不是女姐？他妈是你，应该算头是不？做这个土老的个穿不着短裙子，别和恁咋回事？爹咋不是？前场俺说着的，大致切个着个生计，可是要住人吧？弟，出去说着忙活的这要紧，日日些才要住人一边，没心呢，说着天做，你把下下呢，让个可是土不多。 대소 젊은 님부시도 나 용인다.
1: 뭐 요다.
0: 아지 대소 냐지 할신 님 봐.
1: 나 사지디 다스 제가 전대도.
0: 문에 주냐 이베.
1: 주냐 이.
0: 나 신 근데 주냐 봐. 내가 요즈 공부시 도고 싶어. 왜? 디데시. 녀저 왜 나러? 팅원 어버네 송소 팅유 유업진데 도고 돼요.
1: 之前的工作可把玉米好过些，阿姐，然来穷极，然能心急，穷的这痛有没？然该嘛准备来个哪几个名头？哼哼，
0: 今年嘛，你然了，不论是钱不咋，然该俺搞不起啥钱呢，你也然落胖就不咋。哈哈哈哈哈。爹祖，这么差啦？你又想我？先不多，我让这些年吧。
1: 阿姐，然去多钱么？我这都是有钱。

0: 터치 나게 라
1: 야주 럭 말이
0: 마법 없이
2: 어어 쩔라 레스
1: 아 레오 이베
2: 또스 내가 잘라 보러나 아
1: 영아
2: 터치 나 오라 교수 하한 수가 주 대년 연당 다 보
0: 쩔라 마음 듣제 장게 법도 없도
2: 요 봐 나 수데 아 머신에 견견아 튀어리 둡서 겨야 디녜 레야지
0: 문에 좀 두고
2: 요 봐
0: 야
2: 어찌
0: 대충도 다육셔
2: 아 개미 동원의 개미도 난 요스규 제승 맞다 나인다 나인다 나제다
0: 날 돌게 마동아
2: 디제 가봐 로연디 섬유래 대배 전화야리
0: 섬유래 대배 전화면에 섬유래 대배 지금 남아제로
2: 行了。
3: 哦。
2: 来个接头。
3: 哟。

0: 어제 디제장을 앞에 두셔.
1: 너영배.
0: 어.
2: 씨, 드라마 봅시다. 마 봅시오, 씨.
0: 내가 아저 쯤에 민주 쯤에.
2: 디섬랑게세베.
0: 아저 쯤아, 아저랑 대대님배.
1: 대님이.
0: 와.
1: 그대도 아.
0: 너도 대면 나도.
1: 서서치라. 어제 어제 어제 클린다 클린 클린
2: 나낭다 미도
1: 아 경고도 경고도
0: 빨라 뼈패다 칠로르메 다시라도 안녕님님 다시에도
2: 너도 니 다시
0: 어때 내 메다도 와 그래

0: 우지 가나서
1: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0: 발람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토나나 소주념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즈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약슈디

0: 당세 야르야 주도와.
1: 으스만데. 야우시라서 도무스.
0: 제세 그래 레랍춘 마시. 제세 바라 갈래 요다.
1: 나 어 녜 이 갈래 기제 자미. 템치 저도베 참으시.
0: 하하. 랑게 센 세크 토크 제도.
2: 슈퍼스토.
0: 랑게 서로 제베.
2: 어, 녜 샤저비.
0: 할래. 랑게 서비지. 경고쇼. 랑게 센 그제도.
1: 나래 세자. 근데 신에 슈퍼스토.
2: 정말 미치게 나. 클라스 아 옆장과 가가 대우를 쏘는 요.

0: 不起 能大明多
1: 俺小伙约不上鬼别的路也这么说 我那一 谈得给俺个送不能行 谈多不过是给别人 俺你正正好给你了 干了给过西的 我了不过你说要有谁 俺那个你了刚刚还做一枚 光不行就没呗 谈得小伙欠不起 路中之中有谁 心里乱乱的切度 양이케나니기 들로다 저와광야치도 말해서와 카르당구스빌라 제잔발라담라 예쇼티초 퇴미투제만는 용도게
0: 퇴미슴제마스카스레
2: 띠오 발라발라 니에시지기 시에이 암라 띠야 키랑 교주시긴다 키랑게 가메에는 크르도모 소치 상무 김사지기 미수와 너네 십지 시에이초 ngani bala gi kusul semte shipchi la chu ni zui la ni ma shi
0: yu yu yu
2: kira su da ni semte chi shu che di bala kusu yi ke si ni zui ra la bi na na zu na gi ka lo da ke khar yo shi de bia ni ngas ni chi chi che sa bala kira si ya de ni kira la an tang yu yu zu zi la pe bu shi ra du si gi ha ba du gen guo pe bu yu zha ni yue wang gi bala li ni sa di se be ji la
1: nga le yu ni zu yin da
0: yo
2: o bala bala bala Liz Liz, nyel dine rimini chuda, chuda chuda. Di, simpuchi, ngamu yorshi, ngamu yorshi.
0: Rani karchi gore.
2: Dine chepchi chuyshi, Liz. Oya, kandiyo dola. Tato dolo ume be.
3: Duda di. Kasiya dangbu yu.
4: Ji.
3: Bardi nye niga yawushi gyobsha.
2: Chiyarunga nye nye loo yinda.
3: Mo.
2: Kenzo mo tuyshi, sanyi to.
4: Bye bye.
5: Bye bye.
2: Sanyi to.
5: Bye bye.
3: Bye bye.
5: Bye bye.
3: Suyshi de duda, kandiyo dola. 弄差不多啊
4: 你也点欧姐
3: 带你尿不要吃多 来煮给你打
4: 来煮给你呗 有生意特饮
3: 带你尿不能去聊起你的仓库清楚 我才尿不要吃多啊 我光睡着没去 到这些桌去给
4: 你还没弄来你一千都杀着
3: 你阿康基本差无语，别给克拉斯阿拉多斯登求事。用啊，阿莎哎，来过，你要吃张西的，你也追不来这用语。嗯，看到你们抽的，找。
4: 没有APP也被冻下下。
3: 真下。找。
4: 找的。
3: 行，找。
4: 找。

이이 나 나 샤케 녀기가 제메자 나 갑시라 주울라 징아 지게네 용제 나기가 단자 대회 갑추 이네 뜻이 자 용야가 뒤수디 참부랑 민도 제자 제자상 디

0: 쪼니바.
1: 나 칠을 찍지.
0: 치비딘 젤레 칠을 쪼니베.
1: 랑가 나 싱고 치기베.
0: 마리 랑오 차스체 자마자마 체니 용도야.
1: 니야 자마치 치기메. 러디브치 람사로 용.
0: 마리 자 왜?

0: 보고 쉬었어. 바로 치러 술세도 사.
1: 아직 이게 좀 쓰겠다. 뭐 나가 갈럼 내 이 친구도 그래. 뭐가다야 용차도 그래. 아.
2: 나 정말 더 나 정말 더
1: 지랑 그 더 되듯다. 양 거거 월 팀에 저 선고도 와.
2: 팀에. 남이야 티스 마시.
1: 지스 랑게시엠치라 통마마랑게 두눔전에 리치도 잔 포도 가주 담어줘 납스케야 유치라
2: 급제도 마랑게 미데 가비오시
1: 다그지 나도 상매 시구유 이내 랑게 하쿠메 봐 랑게 딱바르시 마랑 무이다 두블로뉴 겐치뉴 하마데
2: 이내 저 대부유
1: 아지 무이는 스스 대부다 지그리
2: 장께 장께 나 드레스 수수 마치는 용도 왜 아 장아 급도 통과 깨 담에다
1: 나 야라다 룽라주
2: 알아도다 룽식지 니네랑 그녀 근데 저 위에 매치 쉬었다 뭐
1: 된다리 레알 합든 저 요마리 니에 바울로스 니에디 카테메 제주 야고 치니 카사랑게가 준절을 세 번씩 왔어 슬러바. 망고네 가비시라 주. 계승모네 뭐라 세 번씩 와빈. 나 별로 띠바. 나다야 것도. 준절 황이래 더 갸게 여그리.
3: 황이 고르마슈다.
1: 마지. 랑게 남질 나 되게 단제 황이 고르시에 말베.
2: 말베.
1: 처음에버. 말베니. 라스이 두가야.
2: 드리는 경제스 돈줄이. 따디고 시험에 야라톤. 선이도다 선이제 줄이.
1: 또 마리야 장아라.
2: 어. 저 야쪽 봐줘.

0: 허지 장세도가 부재계단배 아. 왜? 얘랑게 가슈 차기. 샤즈제 저스키유. 하, 얘 슈슈미다. 샤사케브도. 샤첸블루브디. 니숨루블레 시라게 콘체. 시유지 가지 가지가 부수 도움 되게
1: 가서 갈다고 말해.
0: 그치? 왜? 니 도와줘 도와줘. 가게에서 도와줘. 마시. 보면 나 잠들게 수유제야.
2: 알리 쇼지.
0: 님도 대비야.
2: 랑시에다 년벌라.
0: 제가 초고. 恰恰没恰比呢, 自动了, 浪着狗狗也不知道啊。
2: 三张么这么多, 肯就写一句说, 给四张个写面呢, 没让个点你了呗。
0: 何子, 让你给这张呢, 他都还得不起一边啊。 我那钱呢, 我还压死了是吗?
2: 也让你压去狠了不是?
0: 喂, 让俺学的, 没让得不呀, 给我们再看谁啊。
2: 第二个俺拉死些, 没让他个死老死还是写面呢。 모랑은 오늘 세니 제라상마 대워제 사치다가 되니 교주로서 연계 당내식이 있어.

0: 아지 오라 두개 먹겠다. 나 녀지 레치기 되니 포브지 봐 갈도. 디시고 랑게 칼라스 랑게 포브지. 마리 녀 포브지. 우통상아 난기 장라 샤브 친구 두개. 라레게 체잔 차그녜 뛰어가 야고 치쳤고. 야! 아! 디 가리 차두게 증마사 증마사 증마사
1: 파두도
0: 제가 간소 내 재미 참차비 겁도 딘데지라 할래야 말이 주와 아자가랑 카고 침보 중요하고 용두게
2: 얘라 바퀴 딘데 마치 살아봐 지루지 갈래 겸네 람살롱 람스고에 자랑 샤로에 가경 무지고에 야, 밤에 미다스치. 허세보, 롱마치시.
1: 네 암랑은 유념도 없어요, 비. 빨라, 나 암랑은

0: 前年, 局长陆总结的, 英雄南北, 决定作为党的年末全国表达党, 中华民族集团作为, 都是电子写的, 播种,对党恐别动起, 都是技术不具影响送不是, 美国总为特殊集团部长宣布, 李廷给, 退入三十倍, 表给来自巴西英北国内, 安全美国恐怖集团党, 美国听着了宋总结的, 平常组织护党前年, 中华民族集团作为, 都是电子写具影响送不是, 南总电目相给提到委员, 孙南区中给,
1: 他定西里芒社区国铁被改建团内广东组织前的组织重建的相当重叠的铁栅三对列团党，每日听着亚团列的偏正饿了九十七句银鞋送不是。记者宋宁宁啊出，人员中四兄三九六训练抗体，俺军俺国也不足，西北军队组委目前三九镇长冲突听说不错呢。记录一段一三周六，今天唐伯年西北拍了，人中的车队列团过几日内催我追那我们三，三个月被追完了，连夜给不是。 人员中车队聚集集团宣布，李来义，今天唐伯年西北拍了，中央的车队参拨了，预备各同桌路送去出租车站中签约呗。预备电脱彭元堂，军队人心，我是推动签约。车队出租来局的前年，本局的表达空白堂，满足来局前边路手机门市，俺都为电脱签约。八三城市来安排了，今天唐伯年西北拍了，人员中的托萨拉拉在团里的预备推送不来，加上你查过拍了吧他，托萨拉拉在给协助送不推送不来，加上警察送拍了哇，托萨拉拉在给苏州来的给送不推送不来，加上警察送拍了哇，托萨拉拉在给苏州来的给送不推送不来，加上警察送拍了哇，托萨拉拉在给苏州来的给送不推送不来，加上警察送拍了哇，托萨拉拉在给苏州来的给送不推送不来，加上警察送拍了哇，托萨拉拉在给苏州来的给送不推送不来，加上警察送拍了哇，托萨拉拉在给 통주로 숨진이 줄하 중화티 뒤숨벌레 갸질레고르 창아 파르기시 잔유전 최된주 최제 십주 주의 초장 최된 강기기 최제 각외 내튼 접한 집어 명네 망변치도 망부된유 내타 파제리 주루메타 주루 니르웨 규림 레규 제유 제 숨시 잔유전 최된주 최도 토담타 전제 폐계 주의 초장 루엔 하오이 개용키 바스르 차가주의비 추대 총계를 기민되는 추의비 총계를 응급주의 디루 타스 총계를 디니 표현윤종기 콩내 추대 총계를 지부디 인배응원내 디루의 진단 니비의 최주신인의 송 차가주의비 추대 최고 배워시 다디엔 대부규 바스르 차가주의비 추대 세주 조티 제주를 군대 동시 시 잔유종 최대원주 최제 십수타 지라디네기 주렌 창빙기 최대원 체배 최제 침루 캡디 지라레드 야부 비엔네 계급 주경 체배 최 최대 송외 멍신 정신 타 가딘 정신 계린 정신 제기 누부 뛰엔디 지만 타 클레기 최대 제림라 지송 슈바 타 최제 외 정규 나로 외 체로 당토 최대 레죄 타 윤법 토르 단 유배 중국 로지 티르 제엔기 최대 레드 야부 주치 침경기 고려 상부시 대규 인시 송시
2: 지스니닌 정등위기 수지 선바 랑경경기 주시 감스댕킨 라스총키르키 롭스 레튠테 대신능가 지캡 수지 시진핑키 롭스 테난웨 게셰키 진롭중 락다팅스 쳬바타 미마데 루킹 벨롭스니네 미리 갸타르키 겐주쿠르켄 튜럽기 미사 소경 제구균네 송낭유 라스 너추토링 롭친니바타 라스 롭친투 감스댕킨 당기 롭스 제초 고군네 락다치바타 군제르데네 민의 소경 지규 랭겐 튼토도 교와 제괴바마세 롭스 튼콩 구지 록튼타 멍시 롭스 사딘 롭스 사르트 뉴쇼 피와 제강 체디 롭제 디자기 터틱 덴부 송고 시송브리 도쿄 동첩 유베 참티 감스딘키 유교 동네 카 구지 강저 총휴 메티 더시나와 피바타 콩키 겐송 셰프 리 튼카 약부 좀네 도쿄 딘항강 동도쿄 겐송 체괴 시송부탕자 Gachi Tokyo Nangshu Ken Lomatsu, Jonang Tan, Ding Tsu Debe Gone, Yigyo Nangshu Gu Tokriang Nangri. Penjung Leshi Lakze Lomling Tu, Gams Dinki, Pergi Mixe Pike Dongcho Lishigdi, Chomre Chi Dun Chi Gu Gun Kung Cheba Tan, Chile Dub Dun Guji Cheba, Tun Lop Sung Jing Tum Sub Cheba, Lop Jatan Kile Nyamle Huta Cheba Jigi Tokne, Leshu Gi Kochi Hyong Likabe Shibshu Mala Tu Sang Dong Gu Gun Nesung Nangri, Lang Fu Kwan Dushil Lento Pepeuri.
3: Jisi Sum Nigi Ngaju. Mangung zub dun qi ji bi, ge yung ki chong ki nyam zhe ki lop qin lop tun ba lin mir du bi, ji tui ki qi tun du cu, pun zhong pu lu suri lop qin tu cu bu zhi. Lin mir du cu su, pu lu suri tan, ne to suri, ne gong su suri tan zhe bi qi le le xin ni, lin ne kuo dun qi bu zhi. Lin mir du sar, mi cu chang xi xi qi bu ta, lom cu ren gui to, le ge cu bi du mui lin xin, pak pi ngang, ren ni ki ke ju tan qi le ge jun tan wang bu zhi. nima gyabu ni pyo lu suri ta, nu lu suri sung tu jebe, chile si yinba ta. Di lu lopcha tunki yu jing, le mi du cho go tsuma ta du, lo lo pa bie, kile ka zi tu yu bji.
4: Diren chanchi chiya dike chanchi angsa che je dinja ji yungba yinsi. Ta jinda tunbe dinja ni sumra ji jenli di tau chiya bayi. Kanda kuka yuwe shugula tsangma su su ki nuba chi shu di che je dhruya yun na ching dinzu rachi che.
3: Ta tingi le mi du cho la bu li kile chuju rib ge du yu jing, le ne sibge gubju kwa dun che yu. Le mi du ken kile che su, men zi ri gi shung kung kile ta, bu li mang nir kile so yu la, nan jing tan chung ching so gi min ju kile gyang yu bshi. Ha sa chong ki, guan bo shi ka ne gu de men kan ce yu gong si li tun ba, tian ji yuan ki, ngan cui tari, men yu ta. So zhu ken, em ji li ro la so ba du zi yu, ta chi lo mo jub dun ki ri dun ge chung si sung bshi. Nanjing Wolfman Minju Cenze Cei Gongsi Le Tuenba Obu Yi Ngan Cui Qing'a Nanjing Le Pionjong Pilu Suri Minkan Le Le Mi Du Bar Yongwa Yin Le To La Zai Ki Nguanjong Le Le Nishur Mi Du Zi Yu Ta Pa Loma Kaxie Ki Lu Yu Dor Du Ge Song Pionjong Xian Dinba Kang Mang Du Tu Be Rewa Yu Ji Song Bashi Ji Si Sum Ni Ha Zi Chong Gir Ki Nye Dong Zi Chu Lu Zhokbo Sarba Xie Be So Yong Qir Si Chong Si Ping Ngui Si Cong Kang Cheng Zin Jin Ki Qie Tuen Jong Dar Zin Zhe Lo Gu Su Xin Ha Zi Chong Gir Ki Zong Tan Chu Ka Ki Xing Zhu Kui Ki Xuan Ki Tan Chong Si Ki Cong Ba Ni Shu Zip Si Jong Dar Na Xu Hi Bshi Chong Si Ki Cong Kang Ki Ka Nye Le Mi Li Jong Dar Zin Che To Gi Gen Cui Nian Tong Tan Cha Da So Ki Nang Tuen Gu Ni Lo Mo Sol Cong Yer Chi Tab Lo Yu Bshi Turim Chong Si Tar Ge Ki Zub Chi Ba Liu Lin Ki 拉在规矩其他人的永不脱入动特几个月接送不及罗马孙南基人一个年龄的地点查托铁从几个月他听清了老将切班永久穷赞成真间期一席七特现穷接送不及西道熊玩心呢中部三个鞋别所用七十年第六他是从给的错五年期行政区域铁通空的命令行政区域铁选建错拉在规矩其他人铁七列人行期将大这不谈将大人呢没准就顿出属于不及
5: 他是从给的错五年训练的团批给部长周杆起俺最终他去看了成经间起拉在决断将他这里重新他给东天起选给读书七十当地行政区域起不排除给密切主角引起送不是没有东家军人前边把水拉在里我见起起心胸恩情他是把水拉在军人把西洛起没有送出他那位所在提了别人拿位进入一段你三个罗罗
1: 光票的所谓为美了他们就不是他是把水拉在给军人把西洛奇把亚不西所谓什么也把他拖拖年他路在这种切割些送不是拖年他路在这种切割吧西洛奇没有送出他给铁顿银空气三十千倍把所谓的回去不怎么动个没不是票的把了所的那么那座月经把铁座所谓了来人忙不月别 回去不怎么学车刚才了说不切个月西洛奇拉个地步把所谓他进步行吧他们要车接所个月空气通车学他我们所学问你出去把所有拉在一起西洛奇出去把地把现在所当他明朝我了出去日日前年才不过把他来年草月退休将人不过的都接送不是把所谓你在这里两年七八字明白吧
6: 提问我们就人不可以学西洛奇其中那座塔苏登这名那座给出入把了插件特别和将自不差于不是空气随便出入把忙不行中国有几个自在电子铃塔人有将电子铃所属两者签约别怎么领了票的所在几则吧我们所确保约随军把给所在铁西洛奇心中塔所在里苏当年把所个四个小老外年住的明年空气就是三八当把的电随便把一样就是签不约
5: 西洛基拉在崔西切局路参谋中央面空气罗家这个路局月别把宁巴尼尔在切巴他心中丁色切呢崔的洋洋切的那位所在恰成为西军人切他切没赢把崔拉在了心中丁色切巴他推从西洛基我们学校的那天班主任到了局路把切行月西洛基东路把崔拉在提推了三把了县人民周围人当我们把他切行月西今天主编在松宁中央给健康科学松江大学的初中主编让出了你主持局的这边满足的一位学者局特点切日看你个把
7: 내튼 숨주 예배낭 카바르규 태튼 체바 니슈 접시타 이부 태튼 체바 추 유배 추 도구르 체바 체베 내튼 숨유 시
2: 他听天天切的能拉斯重启堂周围边的天中逆堂西斯重启堂周围边的天西边能土古千不切归边的天极堂宁斯重启堂周围边的天爱边能土古千不切归边的天极强的重启堂周围边的天爱边能土古千不切归边的天极 他听一部休假前辈金康苦流堂周围学边那天松就索顿学边能金康多时单位那天就用个堂龙康前辈白做给那天出在这白做给那天出萨罗多瑞白做给那天啊去白做给那天进平民白做给那天西解学边他听天天前辈那天看您提让了这续重启卡女主持久这学边
5: 接着储备税送银盘中央健康苦流送教大学的促进企业北京企业北京的南提人中央健康苦流送教大学促进企业满足给一块学家局贴断企业开居住办南提那天居住捏住企业行不谈那天啊推送人行图捏人行那天捏住企业行学人但是拉车写送他将用车写学中央健康苦流送教大学促进企业满足给一块学家谈贴断企业开居住办居住谈但是居住企业随给南提在你得这些话确实真的给APP同那些多写教
2: 行了，三月多就开始了呢。因为刘能，您这种企业四天学习的那个学习主动三对企业学不谈，查到那四句作者谈，读写连结不说起来，盲偏谈起来了学习主动四句作者顶色图就规定当学不着。那这种企业从企业谈从四句，从美国的面具跟送四句军队历史当地，想从吹天看谈，从水面看铁基当企业国的面具了，没人准备过不随学不提。第六层。 从今天用起从今天谈，从四级过点面看了，用钱没听清，你啥个才几段什么谈？面具着准过去，写东出给你做个菜，你先行学不着。你去，甚至从去蒙骗面具切个别话谈，蒙头面呢，蒙错给卷通内谈，软内说给面具过块型呢，落去底裤样做黑白，面具面呢，起来面具写不着呢，感情蒙错了，骗不住学不着。
5: 以前，农民总体年岁别上去，所谓过去种植切过别话谈，切过头，年岁别上回种植谈，别提大老少切不够，类似三六七岁了，你吃土不谈，别他空皮用脚规定切不提皮不着。以前，肉切总体，忙吞冬至康西北坡冬切是做不提，忙错机器，坡冬切别都是点不足头，从不勤切瓦谈，勤仓年女所见，那天看你生意他去切热切别，忙错机略给缺白。
7: 小学三四岁都教学不？
8: 什么年纪？天地贫穷，生育严重，你都学啥？
9: 那么年纪呢？特别忙活呗，生育阶段呢，出现真的去APP上了呢？
7: 三公节育。
9: 三公节育。

0: 가르쳐 쏘.
1: 쉬. 내 말 앞에 쏘.
0: 빨아가 라디 나 등고 말해.
1: 아, 씨, 콩게 그 뒤에 내가 보고 준 줄 줄 것이. 보고서 다 보면서 남친 걔와 얘긴 거를 갑자기 나 뒤에 캠비는. 아니는 묘조 역시.
2: 여. 네 거기야 집으로

0: 기랑 로팅 마시베.
1: 맞아. 그리 굴지기베야. 답자나 야주이다가 과정 외에 침크기. 전용 주고에 감두고. 드레싱에 아무도 쏘어래.
0: 미신 다시다 요 말다.
1: 네 람피베. 답자나 클라스는 이 쏘어래 쓰기.
0: 아네. 지 나 저거도 줘.
1: 저거도 날래 클라스에 나가고 네 쏘죠. 지부딘젤 답자나 클라스베이노. 매게 이거.
0: 지발아. 지금 자선자. 기랑 토순 쉬는 요 디 탑산나르 니 도서 교사 나나니 로테트
1: 도자스게
0: 어 가스
1: 영아
0: 테트
1: 로초 로보다
0: 간나서
1: 로스
0: 아니

0: 군사장아，军政府批准吗？中啊，底下通知差不多个，在这差不多快速以内，免去难处的。杨四贝了，落地也难，既然给香港给民安忙点，明年还可以。既然军政府也在那批上，俺也接不得上去。宋的，你咋跟这都？
1: 俺怕没事多久。
0: 嗯。
1: 没拿得对，村里有土地。
0: 村里有不起。 대금을 말한 토종에
1: 토뉴메 말한 피베 신다 사문가 주는 시 최시 도움이도
0: 근처도 라 근처도 로디예나 지난게 명한 죽전 직전에 담아디에 변제 가기 시도입니다 달다봐도 수시 없어요 말해 내대 대금을 하실래 피미네 변제 교부터 이제 수시다 시도우열다 디토네. 나 생강 그 표정기 로치지 마. 자주 두고요. 하. 아 진짜. 디 어, 범디 기란다. 렌주이 배다리. 뭐랑 기란기 스네스에기 상황한다다. 직불이.
1: 나 근데 저래.
0: 상황한다디 균리 비지당도 보고. 계속 님지 미출시에 범대대도 수십 명이잖아. 그때 당연히 봐. 응.
1: 네가 쓰래.
0: 당다 가스고 있도록 뒤 범대 강조니 제제 수십 명 쓰고 그래. 계속 수십 명이나 내 제다 주변 시에죠. 기란 니시. 자기 응용을 해.

0: 용기 용기 용기 네 어 맞춥시다 맞춥시다 맞춥시다
1: 로전 죄송해
2: 지저 직원인데
1: 아 가리 가요리 야 신도 떴어다
2: 지저래 양씨 그디 인행아 신도 제지지기 와 더더 사야신 망디제도
1: 어 돈도 띠치 아 양민 띠니 알았어다
2: 曹西河，我夏日生不对，啥时听得起来没吧？可别喝多。

0: Pumi, Shanghi Timsu Lopsang Chenzum Law, near Tongi Yongi, Labja Yube, Changja, Sugar Lomsen, Taki Talibu, Shanghi Tashi Sun Subju Yamno, Shang Changje, Ayan Chayan Tabuji.
1: Chitra, Taya, Pudu Karsumina.
2: Hakumu Junga.
0: Pumi, near Timuchi Sigmida. Chima, Nakis Shedu, Shanghi Mildu.
1: どう。天気が晴れしいみ。ジスジス、だらしも、天候と年間ぞ、落ちた님도접지겠차。てりねそう。上げてぞんだ。ねまと。신다게다쳐오마시。
3: 아, 네. 다니 하고스. 장게니 뒤는 진도 매냠 뒤고 옆자. 집에.
0: 근데도 증념 되부도 왜? 장심 쇼승에 아. 보면 된소 함시 집에 진도 봐 가보요 마시베.
3: 가보요지.
0: 제자.
3: 지저 셔허. 함시 집에 진도 봐 가보시 아이 좀 전 소디. 함시 친구 이자 맞다. 소디 진도 미용시.

0: 지 단테게 부르베.
1: 경마리 경마리 야식시다 야. 아, 잘라 베친 유에.
0: 어 유.
1: 나 섬주든 대치 유. 참아 유명시다. 장기자 유부지 나 저 사가리 영야디 네 앞서 인생비. 장가 바로 경가 개비는 참아미도. 드디어 신용도에. 나 라니 그 베제 파조 두고시다. 드린 클랑우 네 레모용. 야, 어디리? 어야, 민들다. 어야, 넘어서 넘어서. 어야, 딜림제 도구치다. 어야, 따지스. 도구치에서 야주야주. 어야, 딜림이야 지라도 못 드셔. 라소시.

0: 아자, 레다 제스게.
1: 당기대 성진 추르베.
0: 아자 아자, 먼저다. 남자에게 비는 마시다. 남자에게 잔 섬세에 비는 사.
1: 당신 잠만 더 내려 봐 시험에.
0: 아주 롱 마시다 한 거. 아자 나 더 이기리. 클라사죠.
1: 너야 가려래. 롱게 시소.
0: 롱라 메게 지 미야 고이. 자, 빨라게 클라심 그때 쓰이샤.
2: 근데도 쓰시르송에.
3: 결마소.
2: 예, 학생의 시에 좀 와. 글쓰기도 와. 돼.
3: 계시는 그도시다. 가족들이 세우마리.
2: 어, 봄 정리였으니 라나자디 자기 용에 가서 소들이. 뭐라 라면다 켜요, 말다.
3: 네 그래 저래.
2: 어, 당다 저디 상계 못한다. 특제 맛이 오래.
3: 특제 맛이 오래. 님숨을 팀시 도르베.
2: 말이 님지 팀숨.
3: 님지를 팀숨도 그러베.
2: 아 잠시만. 다다랑 나자디 섭집 차샤. 민수 실당만도 용미도. 님지 팀숨도 그래. 망마르다.
3: 자겐아 대시릉 매 봐.
4: 로니슈다. 상게 선단 좀 통용 매 봐. 루부도 더 송규. 이지 지스치도 보고 그래. 상게 디추지를 매 선도 있기 말해.
2: 계승 알았지네. 네 들지세체 뒤다 나바군도 뭐라 배트 중세 돼 봐.
5: 장계라 최도가.
0: 성진 초게 녜바라고 부여천 주고 도우세샤.
5: 저디 제담을 되다.
0: 라샤 뭐 이초. 랑 능 섬 섬 뭐지? 라슈다. 나 섬 뭐 잡도 거야.
5: 배워고고. 엄마 정보. 동어 수업도 과제 입으시야.
0: 뭐 이치 무슨. 샤마 잡도 사지. 저 시치.
6: 정지려다 민마 계제 가로 저거 댐지 쉬긴다. 내 댐지 그 문제 치자 맵쇼.
0: 다 배사소. 저 쉬지를 저 시행 저스 게 위너.
5: 하이.
0: 저 쉬지 뒤에서 쫙 담으시 이치 마치 아. 달린 게 냠미도 미디 이치 배다시. 성진 수스 니디 란트 메고 메니 바라 두고체 가소시. 喂 ，Kamsa。
7: Kamsa，
0: 我过学生来了，若瑞奇。申请出个来说也，但现在人家申请出了，年把那个不要钱了，图个嘛气死了不得。他
7: 的嘛气死，过学生来了，你要是特怕水姐，看有呢，能不能不请嘛是呗？
0: 嘛是，我谈的我那姨，我是那爹爷，我做公司来若的，真的，同到叫徐池，啊，这，都看他你这些内容呀，明都。
7: 但是我谢谢，不到好了嘞，今天你让他发给我阿弟。
5: 你让谢家去，成了，然后和他对接，给他学习读书不？我
0: 听这些些，还是我家啊？哈拉蒙苏内，俺也不算那边说的起，给这点申请出个些不？人家让说说些吧。
5: 你要过学生了，凑不起多吧？大姐呢？俺这俺这凑不起呢，让你先下去。姐妈呢？申请出多没？劝多没？你让可把他呢？速下，姐妈呢？找我去请没？成了，才念多个。
0: 마시 랑아 챙겨 봐.
3: 랑아 제가 여기.
0: 랑아 라로 랑아 커 밖에 줘 봐.
3: 줘 좀 해.
0: 민용스 씨를 제가 줘 봐.
3: 예사지 줘.

0: 자 쇠점라 하고 사부요리 니랑 봐지요
1: 왜 다른 내수 자 하고 유자 나랑 이 카카 제조 양이 형 저런 거지 나 좋은다 뚜둥 제마 제오 야자

0: ཐང ཁ ཆུ དེ གམ ཆེ ནེ ཅི ལ མིག ས ཆོ རེ ཁྱང གེ དེན ཇ ཐང པ ཡང ཏ ཅོག ཚ ཡ དུ ན ཁུ ཁ ཁ ཏོ ཤ རོ ན ཐ ནེ སོ ནམ ཅ ས ལ མ ཕ ཕ ར ལོ དུ ཡོ ཅེ ཆ ཛ ག རོ ན ཐོ ཆེ
1: ཨ ཚ པི ལ ང ནེ ཤོ ཤ ཐོ ཐོ མེ ལ ངེ མི མ ཁེ ཅེ ལ ངེ ཤ དེ ཏེ ངེ ཡོ ཤ བ ཏོ བ ཅེ ཁ ཅེ ཤོ མི དུ ཚང མ ས ཚང མ ས རོ
2: ཡིན་다 치료다 치료 잠그죠 뭐 전화를 피죠
1: 가지 단들한테 난 그 제스 봐
2: 진중에 치료지 잔 치료 잠그죠 이거 좀
1: 나 진짜 생각 용비 다인의 용도 사로 신샤 고셔성 지초 랑게 실었다
3: 뭐 전화 주시
2: 뭐 전화 피다
3: 부르듯이
2: 치료 잠그쇼 대수 대대 말다
1: 네 갈색이
3: 대자가 타고 잡시

0: 단지 범디 제마 시도진데 쇼디 샤스기 디 하스레
1: 디 어 제마네 모랑게 잔진지체 나 자시 허르 젠 쇼시
0: 모랑게 나 젠지체 랑게 시 허르 젠시 있어
1: 음 쓰니 자시 허다 좀 뒤에 쇠차

0: 장게 삼다야 요르스야디 디시베
1: 삼다야 요르스야디 미마제 단 약게다야기 정다시다시 미마자님 외내시나 삼다제 정다제나 지집다라 뉴트메마세 미마가 디우조다라 세프시라 하우리 학바도 파고시야라 뉴트쿠리 이내 디우더디 니바도 섭섭시오리 제마도 큐스지라 불거다
2: 别下下，毕竟丢球太久了。

0: 랑게 창시베.
1: 탑시린도 아군이게 비게까지 변해 보여다야면도 로드베 어진다.
0: 딩랑게 머시랑 언니는 더 보시고 하시. 랑게 니레 시비는 개베 더 보시고 마시베.
1: 심대 정말이 성진 쪽에 세세 되고 시에송아. 표진 구두에

0: 니두 구바스베 쪽담 무인이 수키는 말이 바레나가 보모디 제리시가 연예 기사급제 마도 구비에 가로서 니네 말이 강주도 규구만하로 시야마도 사급대 뇽도스에 봐 현재에게 두구나 봐 터지
1: 미대 오늘 레게리 도가 같은 친 얘기
2: 상보 상례 용쇼 장수다 니 연락해 줘 시급제
1: 대대 인고 중 조다즈부 대대전 시내 균이 저 맵 충고지
2: 别找不穷，你呢？连卡都给不着。我陪你救命钱嘛多，你自己开始是给没，另外开些了，搞不可能钱了不？

0: 용구유. 수인 봐. 치료하러 두고.
1: 정력과 예가발링민도 배지롱 남자. 치료를 꼬알 빠리민도 니 세가지 니 떡이 브라민도 라게 말하러 니 수료 관계 꼬리기 맨날 꾸디 없을러 브로.

0: 싫어. 나 딘데스 마디다. 나 데스 토브 가져 있네. 딘데스 댄 괜찮아지도 와.
1: 겨우딘데 쇼봉이 쓰시야 할리나.
0: 싫어. 장게 나 온유 시기 유배. 나 쌤 기우 매장 쇼업지. 장게 기백한 도지 등 유배. 좀 제신 다 개매. 대우야고 다만 신상지.
1: 디랑 슈생 없는 말이.

0: 야주.
1: 아지 장게 나 디디 쇼 마시. 띵예 쳬오 왜 버버. 머신에 나 랑 라로 버버. 테마세 나 구제 랑 차와 게 버버. 디긴베 젠도르 쇼킨 TV는 나 샘날 기비 용스 마시.

0: 야쇼.
1: 구先生几处, 키라르 챙아 셰슈 신년레이다. 차신드게.
0: 차신셔. 드리냐 가르시냐 임바.
1: 딴딴딴.
0: 잠깐 수배.
1: 디, 나는 잠깐 수배이. 네 잠깐 칸루쇼, 저시대 아. 呀，你忙着的，岂不是这个对的？

0: 걔 재무 좀 와.
1: 낭담인데.
0: 하루 후 살아. 다 보는 맛이. 주로를 근절이 조치기. 제만 칠로도 섭섭지라. 계시란 디네메 유포와 자기 시민너. 은행아. 야구 쇼쇼 소리. 어야. 다줄로 가 좀 맛이. 잔대도다. 顾小生记住我那天呢俺怕菜个用资源一年提前上俺早出用不着俺最初对李三七的俺当不得司机员明了闺女真做啥李三七的俺当不得拿了上点休息个月修都别是话语俺修没俺没呢俺我最得的小优秀提前上点用呀 내 찔러로 건다 럽지 않아
2: 다 그래 나 조이다 계량 다 줘다
0: 구조성지 초기에 리센데 쇼야 계시해 줄 수 있게
2: 드렸으면
1: 前能挨个这样扎连接大谢阿姨程了嗯阿朱伊的对啊你那天你连前我给起我什么去
0: 马上我来升级出来一下思路部的连接去这了你这思路当你用马上上级的情节也会是了不得
1: 你也很真是了不是上个期都永远呢天天让看你个谁我说过期都你让我都要嘛谁嗯你也打算写哦
0: 要是要是要要不写了不了

0: tati matsabi dando pyo sayade na lo nganzo kongpo rani tenpo ki tachi shubwe loma, palu loma. Di na shingi ti tanguin sayade ki ta mangu shubi che. Di na lo chorto chebe kala kartu yang pyo na lo gyab dinde mazho che. Yang tige na lo nganzo pyemen ta pyo di na lo so tukde che yagi ti pyemen ki ti lakze di shuk chebe shubje orba. Men tige kanga tabi kala yang chorto pesha erdi tabi ne erdi gan la ya lene cha chok to re eri na lo gi du zu te ya da de ne er ma du ya da ti ge che ya tin zu gang ra ra su su gan la ya lene cha chok to ndo wa ya kha ji ya chu la ya zui kho be ji dan wo ya kha ji ya chu la ya zui ji ya ma du du ya bu su ji ya be na ge wo ya di na zu di che men zu 대자차디게 디즈간 캠 챔보간 캠나 야 캠 따다 디우면도 와 캠 좀에 같이 시작하면 서로다 드조
1: 충충디게
0: 디체 스부시부 거바니 캠 총데 겨두르간 게 그래
1: 그래기나 딘데 닌데
0: 디 캠라즈 망우 잡은 디주 용잔 디주 디 캠 디 소소 디 키제 로가르
1: 같은데
0: 만저 캠 디즈간 가가 도스니 니요레 가가 만저 단도 치 디가데 디 냐가도 봐야 난저 님아 베베자마
1: 아
0: 냐가체
2: 지도 님베 절라지
1: 지도 님베
2: 그랑게 오늘 지도 님베 절라 역시 진야 찬나도 와야 돼야
1: 디 카르카르스
0: 디나로 데 도임베다
2: 아 레스 레스
1: 아 뭐네
2: 지도 님
1: 저샤 저야 아까만 디저 돈이네
2: 제자
1: 아저니 야고 저저 저거다 링제드 잡어잡어
2: 데조 카리나
0: 다든지 강가 양 안주 빼나 루야르 다든지 숨로스야 다 서비스야 르든 디 벌리 넘어서야 다든지 강가 다든지 카지 양 리네 제 상견데
2: 알아 다든지 계란 계란 게 규체 숨줄 학스나 되게 추여리 봐
0: 강가 추여리
2: 다든지
0: 니 카지 커도 도스면 비제 야 디면 파스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두대제 약시 들어
2: 그랬어
0: 근데 벌루디게 야 키제 쉽지 여러라 디 벌루 깐나니 여러발라 벌루 까브디 나는 빼다 맨나 죽르발라
2: 니 따빼다 나란즈 배멜레 파주 저와 쉽지도 와
0: 다그래라 디 빼서야 디 원네 전 간제 배멜 죽지지르 바티나 다 이네 단도 치수 간제 따 빼서야 디 죽체브 저 정르 간 죽체브르 바 디 마디 이네 원네 전 간제 룽두 세야서 빼서야 저 다니마 네버 카지리 한 룽두 근나서 죄고야 된다 카지 빼르 나서 죄고야 된다 내 카지 상도지 나서 죄고야 된다 처음도 있네 다든 진짜 저디 빼게 컬론상 세제야 미셈베 기브메야 된 셈베 말을 봐야 니지 가르서 그랬다 디사야 미카지 로충조 된 셈베 슬링고는 차는데 문도베 된주간에 야 빼기 소소 빼지 버 자지 등 Se chungchung chit tajin ye, dewe na ya sambal hiyol ba ya kye shi
2: shi dhwa. Re, re, re, wuna re, re. Anta tige tsangmulo kiranga dirba chakso yu tunze, jige to ne shebi na shou gung yi ping.
0: Re, shou gung yi ping. Dige kanga di nganzo namgi piyo kibchi dige ta durub che ma re. Dinzo yun anji sopta yaag dige ya nganzo dinte tiga yin dhiswe che.
2: Lese, lese.
0: Di chuzi che. Di shukur ba. Kyuji kara shubu che, ni peyo nalwa shubu di mangu shubu korwa di yang su dhuru zi sobda yaag di ki yang zi di dindri su zi yang chomri gan samsang zungu yal da di yin tanda chige na zin gu ping saya di da di diri zantay maabu dhruwa dingi yang zi sun zantay maabu di
1: di
0: xiao ye zi tan saya di yang di sobda yaag di ki su kuyo di ki kyo yang di peyo basa ka su di yang zi sun di peyo nganze pege na jin pe do so chur sa ti chi ge na jin dao liu xiang su men de wei dan de dao liu xiang san
2: de
0: do de du su ma tian tin tin ma chu ba be so ren ji wen de che de do nganze de ra ju ge so ge de che di ya ge ra ju ge en ti chu ze che chu ze ding zo ya ya be ze dan ge de che chu ze zun de
1: de pe pa ya
0: de pe de ngi se de do so chu ti pa ya yo de
2: di sam ma han de ni ma ge pe so ya ge di ri ba
0: ge le ta di ni ma ge pe ta ya de 민디게 타야지
2: 그래서 다들 샤미 세례 폐기에 손자 광고 출고게 치고 그래
0: 제가 이네 디사 디 안주 페멘다 피그날맨 카지네 추제 간다면 둘
2: 추제
0: 간다니 추고 디 자다 연코 디 차오디 맹기 뉴스에 들어야 되더라 第二要年之前，嗯，毕业呀，嗯，就是那老火生是吧？嗯，老火。老大生是吧？嗯，对。嗯，什么？什么？什么？嗯，什么？原来得娘家亲戚。娘家人都是这。哈哈。第二修不牢火的。啊，这是。这是多难的，豆蔻，小豆蔻。嗯，这小豆蔻这个。嗯。嗯，什么？
2: 啊，对啊，这个这个，你们这里啊，有年轻人也是，他是那读书人也是。啊，那是那是。他讲那讲了。那是。那这里讲了讲了，咱用的我们那个你老中学习去了，那么我们这从这个不怎么通过的，所以都是不把咱们都不是的，肯定是，嗯，说单说路，肯定也没不那就只考试过没不打的吧，录取脱了呀，肯定只要考试没辛苦嘛是吧？那这里我们老中学习去了，他就。那是。
3: 他这呢，但起码，起码给，嗯，恰恰那里呀，木头呢，木呢，羊肉担心，配备，这些没得收益。那是，那是，恰恰呢，嗯，那是。今年我们顶上我那么恰恰呢，恰恰呢，恰恰，恰恰。啊。增添檀香。
4: 增添檀香。
3: 增添檀香。
4: 煎天麻布紫檀香，
3: 煎天麻布紫檀香，煎天麻布紫檀香，
4: 煎天麻布紫檀香。
3: 伢卡，称。
4: 伢卡，称。
3: 伢卡，称。婆驴罗马，小叶杜鹃。 婆驴罗马，小叶杜鹃。婆驴罗马，小叶杜鹃。拉苏吞节，手工艺品。
4: 拉苏吞节，手工艺品。
3: 拉苏吞节，手工艺品。
4: 拉苏吞节，手工艺品。
3: 铁匠吞节。 孤品
4: 铁匠团子，孤品。铁匠团子，孤品。铁匠团子，孤品。
3: Yagra 牛角
4: Yagra 牛角
3: Yagra 牛角
4: Yagra 牛角
3: 面胸 魔药盆
4: 面胸 魔药盆
3: 面胸 魔药盆
4: 面胸 魔药盆
3: 让踏 石磨
4: 让踏 石磨
3: 让踏 石磨
4: 让踏 石磨 让踏 石磨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난 로튼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Small Lenge, Gungam Sa.
1: Gungam Sa.
0: Number Lenge, Mur Junshi, Junyan Sujunyam Jasibara, Gasushu.
1: Ting Di Sangu Ki, Nang Tun So Ni.
0: Jigi Shuji Shi Jinping Ki, De Willy Duni, Shiri Ji. Chetup Sadu Dan Sushi Huda Chile, Nama Jinji, Totom Shi Shi Shi Tor Dani, Tujim Same, Dana Sishun Ki Nawe, Chuji Tortuba Chikube, Nisuna Yu. Nga Junyan Gosoloro, Sugu Haki, Kho Chube Chetup Jide, De Guju Yong Tirup Jinla, Gundi Dandi,
1: 推进军队的党俄罗斯推的东西预备国堂习近平给今年自我西边我尊本席老师电别国王后宁给约罗姆特俄罗斯中国西都罗面天所的各国别连今天刚给国民熊美冲队的修备国王韩正给应急亲戚轮军团前站的外国第四集看给新来的重新停车进度昆地东军俄罗斯全国级把本人级别国王
0: 第六年，中国共产党五年内落脚的居民俄国为录音，生育量占了目前生育及其江南西边南提炼中国共产党五年被国定居。内陆村，上届的苏联的长征舰队人员舰队的有起来，连续了不，加加单位国了。
1: 日本人师兄去日本人基地区被当给支援马上撤去了美军前一阶段，以色列给目的地切西达日本人陆军都抢去北陆区域。
0: 伊朗给曼迪措阿给追续了高动切割库区路约不马赛，阿里坦伊朗瓦全面起高速东区引起绝别国所以，下面的南屯西部的南部西罗呢？第五重要，金三七党忙不谈这话语，直接说习近平去第五届内团主办了，他不来开不高兴，三队出席复大前的，托他们这大诺森前的，协助去在托了当托，金三七党忙被当当师兄给出席做了起高兴送不谁。 我中央告诉老罗，社会科学第五天热天都交警协助了，他区别吃的就是小的呢，忙边是不是也不这么谈？人类的团结，满足力量在前呢，轻松吃东忙边，技能推动东西也不是。明日月空，福建福州鼓楼区军盟第五地，建国三十年，民生岗位吃的不起的，第五的，是不是中间我接我谈，你接我，咱这我说，连南三百你嘴巴，提个啦，什么啥区域不是？ 福建福州中间的鼓楼区军盟第五地牛街洼政风区，得不得不多？老啥事也别看了，去拉萨吧，看国内这个人都接送不是。第五地来团体，金山吃东忙不谈，这话有了，忙说电视台呀，这话有。直接说习近平去第五地来团，透露讲的，你同就批了咯。空福建福州军盟第五地，最新的我批过，其他的钱呢，最近我接到送端了我的。 其他的钱呢？忙着的策划第二档了他。其他的钱呢？忙着的许多活动都把起过吧。其他的钱呢？忙着的点赞那晚他，电脑推的当官吧，接应。三年时，这些能够直接出席习近平去，重新谈重点的第五度片呢？忙着的策划其他的见面谈，你们用什么别的去做吧？甚至还有没见听到能有？ 直接说习近平去，第五届忙了些许多，得到准许七十多年，全面规划大了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五届习近平的第 当个昨天召集不错群，罗定元习近平给苏新能为党中央去，党给习近平主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席 로주디 튜즘 사바르렘니 디급디 나제소 디구디 지베 십슈타 디구 조정 체조로 이즈케 제 망부되는 시 스쿠카기 디구 조정 체도 사도이 전에 수세 토시 부유타베 심디 슈이버시 망조지 초와라 더더 주인시 디급디 첨부 망부 나제소 망베 초베 촘 뛰어로 그리나 유 니도니 서질로 연다와 고바라 망베 초베 촘 카탕보로 디급 준비 최대 서지 숨주 용자 제시 디용디 최대 서지 응우수 중고 소유 로닌지지 로숨 자주 이체시 캡자 체대 니로니 생로로 예용기 차진 유비 쓰고 什麼 연기 총결라 초용내 캡대 동주 세든 체유 니로니 생로로 망배 소외 솜티 총결의 사지기 중앙 이체나 주부타 니로 숨줄로로 망편 솜 총결의 군접기 윤리 미세 세든 체유 팅거셔라 예용기 망배 소외 솜 예동지기 숨주 손이 부타 십시와 매자 동주를 찍자 주결의 유비시 망조 감정 강당도 심었나 제라 뉴스타 서동 김리 냠수 소지 자수니부터 시제 초회 국어 공부 맛에 르네타 조싱 류수 소지 십시주도 기업시 겐괴다 주군이 대구지 준도 총매인라 직접 수지 시진핑이 토크를 나서 야기 당가 소진 접지 못 소지 시주 제도 저다 심부 제대 겐괴다 주구의 십시 말라 되뉴스 당토 다자 대구지 겐군소 니세 겐군 조름 사제소 삼사초이부터 팀상 뉴스 니지 치시비 시부다 응가동이 체레다 종식이버시 추구만자라 주가외 니드윈 타주 차지 군편 장신지 주사 치 숨지 숨지 손이 유지인 바로 치지왕어 망도 동주시 망조를 뜻의 주인지 편유지 주도 교주 딩섭체내 계급지 방심내 제유 존의 퇴전 퇴강아 세대 퇴 퇴전급 중 행어 된유 추구제분의 로브자 슈베 파타 계급지 내도내 리슝 견주 파라 편유지 주도티 세대원 십주 교주 체내 망조를 편부 중유 바시 대구의 내도 십주 사지 치 숨내 계유 닌세나 시안 시지 장안 대구지 종미주 대구 내지부터 참이바라 시주 로드탄 게와시와서 지키버시 산시신신 시안총재는 시지 장안 대구 동의지 수지 뇨봉인지 종미 간의 시무치네 타주시지 유지 숨버시 망조지 간의 시주니 튠자른 교류 내로 장제지 지소된자 주정 수도 대내 종什么 용수 캐비 몽시토 대용지 향탄총대 총승제 지숨타 대동 세대제도 조정시버시 대단 뒤송 망조 스스로 잡는 什麼 라더의 세배 망조의 기나토의 신유 대구님 부사지타 로게 가로와 참참도 조세 지린 준바 서워 복지 교수제 세배 조미 대회 기를 신유버시 산동 칭다오로 레드바 츠 조미 렌주베 내드윈 총결의 딱지 체진 내디 수지데 내드윈 장서를 지신유버시 산동 신신 칭다오 총결의 총장추 화룬람 총슝 안다람 대구지 조미 링롱키 아주 다시 세진 내딘 뒤에 삼자로 공라 닌신 쇼 유제 좀시 나중에 철구 전에나 시림 지소 주종기 시즈된도 동주티 지소 주종 말하기 내부 개선 도시안에 구제 개선서도 좀 나유 영라 사슈 집에 총결의 사제기 나중에 참고다 지리 치든주 튼튼지 서보로 교주다 대구님 부치 주지 당아동 고림탄 대바라 교주세 교소지 시브랑스 세드윈 체유 제도 브라더 좀 제대 대구지 최전 씬의 진우 퇴고 창도 당토 망조로 편부 중이 없이 대한다 향종 조주부의 총결의 도덤 대구 주지 주랑 쉬바 한송키 나서 총결의 도덤 시슈티 대구라 군대 당내 망조지 튼다 주부터 사도 전에 시름 주정 말하다 주정 네바 팅럽 진도 군대 당대 미마진 제동 대비 초외 국고 당내 총결의 도덤 타 시름 주정 도바 세류 인시 송부시
1: 金的储备刺激你中国中央龙泉年轻机构联共给指数级别习近平给人年给自我洗不谈你这些别给几百吗电锯囊给广播撒不洗不解中国外尊不洗松老师给个年轻联共所租给年轻参不看度定个措施老师明码撒几大中央给机构书记给个给主席通论给点击七一四年列前短板点击学不解通论给点击陈一南习近平给人年自我洗不说我尊不洗南中国千年这边广播谈努力嫉妒丢于不谈机构书记习近平给人年虚下松用求救撤退通缉那我谈给用新津贴通缉其息到我死吧给继人路给自我死亡提醒今年中华以龙阿东给西北塔陆续余力了甚至定年感谢那我借抗力温把切余了我尊不洗南中华以西边地理米利给泽云塔走得没别归休息迎别文年中国米利加大给乐金普森温州切狗归地东西北洋抗力温把切余铁大年老师边教他基座批给东国他推崇人力给民生开局点别米利给人念松用他他别动于他老师基座人路强下给走准了规定东局所给铁给米贵大师也不喜迎写送不是第六年中老亲戚总年落出去两个口味推迎了中老当年他给个你比物质给念多点给那位中老咋着落牙言几在年年中国中央农村年轻机构联共堂老师密码撒鸡党中央持战部老师万象托列前中国储备在我洋草一批我尊不惜松不铁党老师给个年轻联共堂老师给个生育卡老师给个农村联共万象年轻联共所足于年交托端一批中共中央七十九月六月 给用四周给主席王沪宁给基金年年毕竟托，约入他，阿美利给中国七对罗曼连坐各国别连接联康给操作他，孔明雄梅冲的错不马赛，约入他阿美利给中国七对罗曼连坐给给用聪明推米操进听你别推米他见证东西。 况且，当地个女婿辈仓总统都听西北广端拉达谈团购定色前头，机构书记习近平给约入他阿美利给中国七对罗曼连坐总理罗家科娃点着许位操心头能为松懈开进的广端谈，约入他阿美利给中国七对罗曼连坐总理罗家的主科娃身边，七亿开进的广端拉达团购前的，虽然上不台北谈。 建制年过前年，七对罗将给吃下空白糖，中间抗力突厥各地党员些。王沪宁给约入他，阿美利给中国七对罗曼连坐给，我去派出所，党给国企军权他。习近平给推入三百中国开局点别，其作融入给广北，罗森集团用前年，加起七对罗曼，罗点居民啊，党给干了年不谈。 党结束争取七团签约了，中国陆给听入接了各地党员明年，女不断不谈，立即脚步马赛。党团结构了扩大七团罗曼集赞送至前年，加起七团罗曼巧用年，继续融入听。

0: 팡바타 메메 남주 조경업 중아주 당내 지부소 사자라 팔고 제시 요레마키 젠디다 메메 남주 카지 가유 제주이버시 아리가마기 진도 베세진인 지소 베레 년주로 티 선주 베브라시나 지등아 베세 순소진인 아리마미지다 인지마미지 이라 정주디 에블리 카마 딘시 막송초 제람도 쇼리버시 르빙게 사지만보로 제제니인 초라 창웨 당위바타 총성 종토 제제니인 넘시게 못데베 메 추추라 메견포바타 캄바카질라 도르준포유버시 로다 종다 공지 종기 사지카질라 차즈라 법규니의 당위버시 르빙 제금 좀 주의치 내수베버시나 초라기 제베 넘주카지 동섬샤바타 뉴주 쇼람 카지 강도 세버시 아리 런스 발로르 전 공시 싱글론 시베 젠제 메슈품다 티 지동아베 세니 슈 제닌 폴로리던 아더 편동 주대 지급 마르케 중내 편동 디프로 도준 셴포 포이버시 아리 디거 컨트리다 카조 주지 주장 어서 커먼지 지제 직닌 편동 디부티 페스르 니도 뉴스 잡지로 시내 라스 톱스 유지 주이버시 발로르 전 공시네 아리 다웨 콜레 토 쥐베 처시 총례 님네제 종도 개진 시인베 치조지 다딘디 바르게 된제티 어리 다웨 콜라라 랭게 쥐베 티조르 슈켄 티브주 셈제 쳔보시 쥐베시 점니 넘시 전조지 제제 니년 용자 세베 치 서슈지 니슈나 니도 니스르르 제도 주번에 제베 파라 어느 노 튕제 하세 자자 제주 심유베시 젠더 주지베 파라 어느 노 튕제 하베 니가 자주 곱주 심지베시 다딩디 아니노 슈제티 추제 징장 파라 렙수이버시 점니 넘시 저주제 몽변다와 카세나 넘시 임바데베니가 망동주 수이버타 저주티 넘시 이제 내주 뜻이 체네 야고 자주 인세 주이버시 제베 중국 인정 단나도 중국 예급진이네 정중기 초노로 인라 제금 시베지 거공도 분양 인시 메다 정중금 시도 냠내지 뜸주 냠모 링신이버시
1: Lezengi Chiu Tunga Nansu Nyamdo, Chungui Gye Gub, Chiling Tu Gyu Dwe, Chungui Gyeng Kam Ki Zibar, Nyam Nin Si Nandu.